응실에서 쓸 얼음은 특별히 궁궐 안에 있는 내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제사 때 쓰였고요. 서빙고의 얼음은 관료나 양반 외에 특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궁궐 안에 두는 내빙고의 얼음은 지하를 깊이 파고 특별 보관을 한 뒤에 무더위가 찾아왔을 때 열었는데요. 요즘 같은 폭염이 올 때면 왕이 정물을 보는 공간에 커다란 노쇠 그릇에 얼음을 담아두어서 공간을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오늘날의 에어컨과 유사한 장치이겠죠. 조선시대 폭염 시기의 얼음, 신하들에게 얼음을 교환할 수 있는 빙표를 나눠주어서 혜택을 받도록 했고요. 옥중에 갇혀있는 이들에게도 얼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대인난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대인난 대인난하니 개 사모하고 야 오경이라. 출문망 출문망하니 청사는 만중이요 녹수는 천회로다.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무궁탐탐하여 오늘 밤 서로 즐거움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대인난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인란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사람인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이런 말로 쓰인 듯하죠. 대인란 대인란하니 개사모하고 야오경이라. 사람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달기 세 번 울어 새벽이 되었네. 출문망 출문망하니 청사는 만중이요 녹수는 천회로다. 문 밖에 나가 바라보니 청사는 겹겹 푸른 물은 굽이굽이. 이윽고 개짖는 소리에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무궁탐탐하여 오늘 밤 서로 즐거움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은 없죠. 개짖는 소리와 함께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왔습니다. 백마 유야랑이라고 하면 흰 말을 타고 놀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

아니었습니다. 이 날이 더우니까 모든 게 마비되는 듯 쉽지 않은데요. 더위 때문에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곳도 많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더위 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더위 이야기가 나오면 늘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 여름나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일이 아주 큰 역사였고요. 그 얼음은 동빙고, 서빙고에 잘 보관을 했고요. 왕실에서 쓸 얼음은 내빙고에 특별히 보관을 했다가 여름에 꺼냈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동빙고, 서빙고에 특별히 보관을 했다가 여름에 꺼냈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동빙고, 서빙고는 지금 동네 이름으로 남아 있어서 어느 곳에 있는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빙고는 창덕궁의 요금문 안에 있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얼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여름 무더위 때에 열어서 여러 용도를 썼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얼음 이야기를 하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조선시대 얼음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크게 힘이 드는 일은 자제하고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럴 때 듣기 좋은 화평한 음악 이번에 골랐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준비했는데요. 시원하게 피리와 가야금 두 대 악기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맥박의 횟수가 더욱 안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습니다.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그 오프닝 때에 동빙고 서빙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빙고에서 한강 얼음을 보관할 만큼 옛날 한강은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 요즘은 한강이 잘 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겠죠. 기상 관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최근 연평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 노래를 부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저 듣기만 하는 편인가요? 물론 노래를 듣는 것이 듣지 않는 편보다 훨씬 좋고요.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르기까지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부른다면 더욱더 좋다 하는 이야기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라는 작곡가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라는 책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글이고 그들의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써서 분위기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때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내용은 동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또 무엇보다 쉽고 재밌게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아도 좋을 듯 해서 오늘 그 중에서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의 글 부제가 외로운 영혼에게 좋다라고 쓴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다. 오늘 당신은 노래를 불렀나? 아니라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르자.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우리는 기뻐서 노래하고 슬퍼서 노래하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노래한다. 교회에서 행사장에서 샤워하며 사랑을 고백할 때 아기를 재우기 위해 노래한다. 과학을 사랑하는 진화론자는 어쩌면 회의적으로 물으리라. 노래를 부르면 뭐가 좋은데? 노래의 장점은 아주 많다. 우선 사람들을 많이 사귄다. 원하든 원치 않든 외로울 시간이 없다. 최근 들어 무언가가 달라졌다. 남녀노소 사람들이 모여 노래한다. 독일만 하더라도 18만 개 성가대에서 500만 명 이상이 노래한다.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심리치료도 즐거운 합창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함께 노래하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고 콘서트를 즐기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서로를 알아나간다. 노래는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둘째,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 뮤지션이라면 음악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네, 그거 좋겠네요. 국악 노래방. 이어서 불교 음악 한 곡 준비했는데요.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 하는 염불, 천수바라입니다. 천수바라는 바라춤인 천수바라무를 출때 부릅니다. 바라무는 양손에 바라를 들고 추는 춤인데요. 이때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릅니다. 음악을 듣기 전에 잠시 공지사항, 안내사항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2026년 8월

선수바라 들으셨는데요. 상진 스님의 징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상진 스님의 태징,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어젯밤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오늘 밤에는 시원한 국악을 들으며 자려고요. 뭐가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하고 아주 대조되는 음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을 검은고 독주로 들어보시면 몸

느린 중머리 장단이지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중정한 속도로 부르는 남도 흥타령. 이 소리와 아쟁의 어울림이 참 좋았죠. 이 노랫말로 보면 약간의 감정 과잉이 있지만 속도는 오히려 자제하면서 불러서 특별한 묘미가 있는 곡이죠. 국가무형유산 판

장장한 숲속은 백효를 찾으구야. 때때마다 성용 앞에 사냥 찾

내가 가이겨 난 오고 시어버린 줄 모르는 누나 그다지 그

일단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조선시대에 얼음을 보관하던 동빙고, 서빙고, 내빙고 이야기 해드렸고요. 또 음악으로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상령산이나 이수대업 같은 여유 있는 속도의 음악도 들려드렸습니다. 속도가 느린 음악을 들으면 마치 인견과 같이 시원한 소재로 품이 넓게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듯 시원해져서 오늘 느린 속도 음악들도 함께 나눠보셨고요. 가야금의 청망한 가락도 시원했죠. 당분간 날이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면역이 되면 좀 나아지긴 하겠죠.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엽입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여러분 무덥지만 그래도 시원한 시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그리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솔솔의 노래입니다. 나무로다.

0: 와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픈데, 그만큼 이게 그냥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바캉스의 시즌, 그 이상의 개념을 또늘 생각하시겠습니다.
1: 네네, 위기의식을 더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도 해요.
0: 지금 교수님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0: 상태의 수풀이나 산 뭐 이런 것과 조경 이게 차이가 무엇일까? 기본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공원이 그 도심에 뭐 중간중간 인위적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심어진 그런 나무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조경을 생각하시는 그 조경과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연일까 조경일까?
1: 아, 그게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조경이 근대적으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도시가 만들어지면 원래 있었던 자연을 없애면서 만들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도시가 막 폭발적으로 만들어질 때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이 자연의 결핍이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를 뒤늦게 깨달은 거죠.
0: 네.
1: 그래서 도시 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갈 수 있는 자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공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
0: 그렇죠.
1: 같은 거죠.
0: 예, 예.
1: 그래서 그 만약에 공원에 갔는데 정말 다 잡초밭이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목이 드글드글하고 그러면 저희가 갈까요?
0: 안 가겠죠.
1: 안 가죠.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화된 자연 혹은 이제 문화시대에 나왔으니까 문화화된 자연 이거를 만드는 게 조경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근데 뭐 조경에서 다루는 거는 뭐 야생 어떤 복원 프로젝트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어떤 중간 형태의 무언가를 만든다기보다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돌보는 과정 중에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의사결정으로 자연을 좀 총체적으로 돌보고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0: 네.
1: 말이 좀 길어지죠?
0: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특히 도심에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 인간의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인위적인 것들 때문에 역으로 자연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0: 상상력도 파괴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쵸. 프로젝트였다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0: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부터 이제 우리 교수님이 했던 프로젝트 쭉 나올 거예요. 작년에는 서울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그림자 아카이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뭘까요?
1: 이 한국 조경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0: 네, 그 물이 풍부한 공원이 지금 되었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과 가장 오랫동안 한 일이 이 선유도라는 공간을 계속 걷는 일이라고
1: 네,
0: 들었어요.
1: 맞아요.
0: 네, 그거는 왜일까요? 그때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았을까요?
1: 뭐 물론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사유한다고는 하지만 저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1: 제가 만드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이 그냥 일반 시민들이 쓰시는 곳이어서 저는 작업 시작할 때 전문가 이런 거다 소용없고
0: 네.
1: 그냥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분들은 왜 오셨을까? 왜 저기에 앉으셨을까? 무슨 생각하실까? 슬퍼서 왔을까? 기뻐서 왔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시민의 한 명으로서 즐기면서 관찰하는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역사성이나 서사가 있는데
1: 아, 네.
0: 그거를 좀 알고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시군요.
1: 네.
0: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그러니까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역사성이나 서사가 있는데
1: 아, 네.
0: 그거를 좀 알고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1: 네.
0: 중요하시군요.
1: 네.
0: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영화의 한 장면들이 여러 겹으로 쌓인 것들이 어떻게 실체를 갖추어서, 네, 이제 나중에 이제 벤치까지 나오겠지만, 네,
1: 맞아요.
0: 어떻게 실체를 갖추어서 나오게 될까요?
1: 그다음에는 이제 조경이 순수 예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또 같이 풀어야 됩니다.
0: 네.
1: 그러면 아, 여기에 벤치가 후지다.
0: 네.
1: 여기 고쳐야겠다. 물을 등지고 앉는다. 물 바라보게 만들어야겠다. 그늘이 없다. 그늘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0: 여성이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상품이나 소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쁜 상태가 지난 것들에 대한 생각이나 성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면 식물들은 다시 내년 이맘때가 오면은 또 꽃을 피기도 하고, 근데 어떤 뭐 병충해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속 가능하다라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을 갈수록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일회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는 거는 살아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어떤 그 세계나 질서나 얘네들이 잘살수 있는 거를 이해해서 그거를 계속 성장하고 계속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은 지금하고는 다른 시각이나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조경 뭔가 생태 식물에 대한 관심이 는 것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것의 소비가 예를 들면 전시성이거나 일회성이거나 그냥 지금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그 생태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조경이 문화가 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되게 순간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얘네들을 하나의 살아있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
1: 그냥 아니 근데
0: 어렵죠.
1: 뭔지 알것 같은 게요. 그냥 작게는 아마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 작은 식물을 들여와서 키워보신 경험들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는 정말 손을 막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식물을 저렇게 잘 키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라고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그렇게 잘 키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라고 굉장히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아우 저 집에 가면 모든 식물이 저렇게 푸릇푸릇 사계절을 어쩜 저렇게 잘 견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0: 때가 많아요.
1: 네.
0: 어린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곧 풍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근데 또 그거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1: 네.
0: 감사하죠. 그럴 때.
1: 근데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0: 네네.
1: 그냥 딱 먼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상상해서 뭐 이렇게 듬성듬성 있으면 이게 조경이야?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숨구멍, 그 틈이 필요하다는 거를 이해하면 금방 알 것 같아요. 예.
0: 저는 그 시민들한테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1년 후에 여기가
1: 어떻게 변할지.
0: 네. 맞아요. 저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한
0: 저는 그 시민들한테 상상의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는데 1년 후에 여기가
1: 어떻게 변할지.
0: 네. 맞아요. 저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좋은 조경? 조경의 좋고 나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에 필요한 조경이 있다면 어떤 게

0: 조경이나 정원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1: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조경이 필요하고 사실은 그거는 약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성이 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좋은
0: 맞습니다.
1: 조경일 테니까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그이 조경에 여러 가지 그런 고민과 질문들을 담아서 늘 변화하고 발전시켜 가는데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에 대한 또 안타까움도 느끼시고 또 그걸 복원하기 위한 영혼을 담아서 또 하셨던 프로젝트를 살펴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2021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이 한국관에서 선보였던 블랙매도 프로젝트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0: 그때가 한참 코로나 시기였었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래서 그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그 재난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건축가들, 조경 뭐전 분야의 사람들이 어쨌든 힘을 합쳐서 좀 많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

0: 근데 그때 제가 그 충남 서천에 그 갈대밭, 그러니까 이제 금강변에 갈대밭이 있는데 그 갈대를 가지고 빗자루를 만드는 마을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빗자루를 만들 수 있는 식물이 수백 가지인
1: 아,
0: 거예요.
1: 그래요?
0: 예. 좀 우리만 해도 뭐 사리비도 있고
1: 그러네요.
0: 갈대비도 있고. 뭐 그게 갑자기 또
1: 흥미롭네요.
0: 흥미로워서. 근데 그 갈대를 가지고 빗자루 만드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 장인이 필요한데,

0: 비슷하다는 게 그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교수님이 만들었던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이제 궁금해지셔서 너무 가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소개해드릴 만한 게 또 지금 때마침 있더라고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작품이 있죠.
1: 아, 네. 그게 막 그 제가 가장 최근에 한 거고 가장 최근에 관심 있게 들여다본 거여서 그렇기는 한데 이게 막 엄청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0: 지금 알리시면 됩니다.
1: 아이고
0: 코스모 아시아 피플.
1: 네, 코스모 아시아 피플이라는 전시고 정말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지구적인 위기 상황에서 좀 행성적인 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저도 이게 좀 전시 주제가 어려워서 설명하다가 늘 버벅거리는데
0: 네.
1: 그 새로운 어떤 인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큰 질문인 것 같고
0: 네.
1: 저는 여기서는 뿌리를 엄청 들이팠습니다.
0: 뿌리요?
1: 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땅 엄청 팠어요.
0: 그 뿌리를 구하기 위해서?
1: 네네.
0: 이 작품의 재료로서?
1: 그러니까 폐목재 버려져 있는데 가서도 그 쓰레기도 많이 뒤지고
0: 네.
1: 그 산불 많이 났었잖아요. 그냥 산불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뿌리 같은 거 구해주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개간할 때 그 포크레인 같은 거 가서 이렇게 막 파서 그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가지고 오고
0: 그래서 그 작품 제목이 뿌리별이네요.
1: 네. 네.
0: 그 뿌리를 가지고 별을 형상화한 건가요? 이 작품
1: 네,
0: 설명을 좀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어떤 행성, 가상의 행성인데 그러니까 뿌리라는 게 되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물도 뿌리가 있으니까 고주 설 수 있고 사람도 뿌리가 있어야지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고 그래서 뿌리가 뭐 우리

0: 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7426번 쓰시는 분, 우리 동네 1층 정원에 제가 가위손이라고 별명 붙인 할아버지는 꽃을 참 잘 가꿔요 해주셨고요. 3453번 쓰시는 분, 지금 맘껏 놀이터와 그림자 아카이브 찾아보니까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교수님의 철학이 보인다고도 해주셨습니다. 9077번, 자연의 필요성, 자연 복원 이야기 공감 많이 됩니다. 천일홍님, 오늘은 잘 몰랐던 조경에 대해 들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조경은 단순히 공간을 설계하는 일을 넘어 도시의 삶과 문화를 짓는 작업이기도 하다. 김하영 교수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혜영의 숲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국악밴드 나리새 연주로 령바람 전해드렸어요.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대단하셔요. 국악으로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행복

0: 네, 물 진짜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 자주자주 챙겨서 드시면 좋겠어요. 한낮 시간은 또 그늘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편안한 친구가 되어 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씨유숨의 어푸어푸 라이프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화가인 작가가 수영을 배우면서 느낀 점을 통해 마음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못 참지. 오늘은요. 아, 이 여름 필수품이죠.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사철가 들으실 텐데요. 서희철의 피처링 오뉴월의 연주예요.
1: 희복의 젊은이, 나도 젊은이 같은 때가 있었지. 평온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라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뜨겁게 사랑을 하기도 했지.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내기도 하였고, 그러다 정신 차리니 이젠 흰머리만 성성한 늙은이가 되었네. 사람 인생이라.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와 내 가족을 지켜내기도 하였고, 그러다 정신 차리니 이젠 흰머리만 성성한 늙은이가 되었네. 사람 인생이라는 게꼭 사계절 같지 않은가?

0: 봄꽃을 본 것처럼 설레고 한여름의 태양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끔 가을바람처럼 외롭기도 하였네. 결국엔 늙어 가지만 남았지만 또다시 따스한 봄이 오지 않겠는가. 그럼 외롭기도 하였네. 결국엔 늙어 가지만 남았지만 또다시 따스한 봄이 오지 않겠는가.
1: 서희철의 피처링 오뉴월의 연주로 사철가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태어나면서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더운 듯해요 라고 하시고 3900님께서 제 심정을 대신해서 고백하는군요.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여러분과 피드백하면서

수영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강습은 조금 다르다. 같은 반 사람들과 줄지어 수영하기 때문에 앞 사람과 거리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열심히 따라가야 하고 하기 싫은 영법이 있어도 해야 한다. 개인 운동이지만 단체 운동의 성질을 띈다. 그런데 자유수영은 그 모든 게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영법을 내 페이스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수영할 수 있다. 평소에 즐기지 못했던 여유로운 수영이 가능하다. 팔은 어떻게 저어야 할지, 발차기 세기의 적당함과 발끝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의식하며 나에게 편안한 자세를 찾는다. 온전히 내 페이스대로 마음껏 수영을 만끽하는 그 순간이 너무 즐겁다. 특히 오후에 물속에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수영하는 순간이 나에게는 최고의 힐링이다.

혹시 오늘 몸이 무겁거나 시작하기 망설여지는 일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일단 몸을 일으켜보자. 일단 신발만 신어보자. 아니면 수영은 못해도 그래, 샤워만 하고 오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첫 발걸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건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소소한 시작이 모여서 어느새 나를 버티게 해주는 단단한 마음 근육이 되어주지 않을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시우숨 작가의 어프어프 라이프와 함께 해봤습니다. 1716님께서 저는 테니스를 30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영을 치료로 추천하셔서 다니고 있는데 너무나 재미납니다. 수영 강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우, 그러시군요. 저도 수영하는 거 좋아요. 물에서 노는 거참 좋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떠 있기만 해도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 재미도 좋던데요. 그냥 그저 가만히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대로 그 여유로움 한번 느낄 수 있는 곡 만나보실까요? 창작 민속악으로 화원이 작곡하고 노래와 연

창작 민속악 그룹 화원의 노래와 연주로 수류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윤슬 프로젝트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윤슬 아리랑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했습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로이탈의 노래와 연주 니나노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300님께서요. 엄청 더운 날씨에 홀로 살기를 한다. 광주 서구 발상

지나가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절정이니까요. 이제 한 넉넉 잡고 2주만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더라고요. 입추에 맞게 찬바람이 탁 정말 가을처럼 불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찌는 듯한 더위 혹시 안 여문다. 그래서 이 더위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나가야 된다. 견뎌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지금 절정이니까요. 이제 한 넉넉 잡고 2주만 지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이 입추더라고요. 입추에 맞게 찬바람이 탁 정말 가을처럼 불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찌는 듯한 더위는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0750님 출석합니다 하고 찾아와 주시고 6642님께서 아 우리 음악이 마음 시원하게 파고든다.

그거 아세요? 자두를 보관할 때는요, 다른 과일과 함께 두기보다는 따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대요. 이 자두에서 다른 과일을 금방 익게 만드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나 바나나 같은 다른 과일하고는 따로 떼어 놓아야 신선함이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름철 자주 먹는 수박 이야기인데요. 먹다 남은 수박 반으로 잘라서 랩만 씌워서 냉장고에 넣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은 엊그제 저도 그랬는데. 알면서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보관하면 세균이 무려 3배 아니고요. 3,000배. 3,000배나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네모나게 깍둑 썰어서 밀폐용기에 깔끔하게 담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소소하지만 이런 게 참 알아두면 유용한 일상의 팁이 되죠. 새콤달콤한 제철 자두에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 한 조각까지 맛있는 제철 과일 챙겨 드시는 게 바로 이 여름의 보양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음악으로 또 보양해드려야죠. 정길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레모네이드 듣고 올게요.

있어요. 창문 쪽이었던 왼쪽 얼굴만 유독 주름이 깊고 피부가 심하게 노화돼 있었는데요. 바로 차 창문을 뚫고 들어온 자외선 때문이었죠. 얼굴 노화의 80% 이상이 이 자외선 때문이라고 할 만큼 자외선은요, 우리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기미와 주름, 심하게는 피부암까지 유발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름철 피부 건강의 필수품, 선크림은 어떻게 골라야, 그리고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바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숫자가 있죠. SPF 50이면 최고의 차단력일까 하는 건데요. 사실 SPF 30이 자외선의 97%를 막아주고요. SPF 50은 98%, SPF 100이 99%를 막아줍니다. 숫자는 두 배지만 차단율은 겨우 1%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숫자보다는 얼마나 충분히 자주 바르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바르는 양은 성인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을 바르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출하기 20분 전에 꼼꼼히 발라주셔야 돼요. 20분 전에 미리 바르고요. 땀이나 피지에 또 지워지기 때문에 2, 3시간마다

차 창문이나 거실 유리창도 여유롭게 통과해서 다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나 차로 이동할 때, 심지어 햇살 잘 드는 거실이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피부는 계속 자극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바르기 쉽게 선스틱, 그리고 톡톡 두드리는 쿠션형, 또 간편하게 칙 하고 뿌리는 스프레이형까지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에이,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당장 티 안 나니까 괜찮아. 그리고 톡톡 두드리는 쿠션형, 또 간편하게 칙 하고 뿌리는 스프레이형까지 정말 다양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에이,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당장 티 안 나니까 괜찮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셨던 분들도 요즘은 잘 꼼꼼하게 챙겨 바르시던데요. 남자분.

차단제 모든 것이었습니다. 9820님께서 선크림으로 삼행시 지어주셔서 아유 보고 한참 웃었네요. 선, 선글라스, 멋쟁이 되어주고 보호합니다. 크, 크림같이 흰 색깔이 많아요. 림, 림자 선크림 구하는데 시행착오 걸쳐 정착했습니다. 아저씨지만 매일매일 바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매일매일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거 필수고요. 김인설님께서 이런 날에는 자외선, 자외선 차단제 꼭 필요하죠. 맞습니다. 강렬하네요. 정말. 선크림 잘 발라서 도움된다면 안 바를 이유가 없죠. 김서하의 해금연주인데요. 피크닉 듣고 오겠습니다.

더위를 잠시 잊으려고 톡 쏘는 탄산음료나 시원한 맥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잠깐의 청량감만 줄 뿐 돌아서면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불러오곤 해요. 이럴 때일수록 당분이 가득한 음료 대신에 몸의 기운을 다독여주는 전통 차 한 잔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피로를 싹 가시게 해주는 매실차나 기력을 돋우는 인삼차, 땀을 많이 흘릴 때 제격인 생맥산과 오미자차도 좋고요. 원인 모를 식은땀과 열을 식혀주는 둥글레차는 보리차처럼 편안하게 마시기에 참 좋습니다. 자극적인 차가움 대신에 우리 차가 주는 은은한 온기로 이 여름 한결 슬기롭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청춘만발은요, 전통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의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사업인데요.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87개 팀 386명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얼굴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감성을 담아낸 살아있는 산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구만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이민영이 함께하며 해금과 장구가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 풍류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시 반석 아트홀에선 화성시 예술단 기획 공연 화음 3 화성의 음악 화성을 연주하다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도시도 저마다의 소리를 품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와 들판의 바람소리, 오랜 역사가 스며 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0: 맛있더라고요.
1: 아, 그죠, 그죠, 그죠.
2: 그 주말 동안에 이제 가족들과 철판
1: 네.
2: 볶음밥을 이제 먹으러 갔는데
1: 네네.
2: 저는 뭐 그 뭘 시키고 뭘 시키고 막 했는데 와이프는 우삼겹 김치 볶음밥을 시켰어요.
1: 어.
2: 그래서 먹어봤더니
1: 맛있어요?
2: 김치가 들어가요. 확실히 뭘 먹든
1: 맛있어.
2: 김치가 들어가야 돼요. 국수도 김치를 말면은 훨씬 개운하고 식감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복숭아님께서 어렵지만 태풍 하시면서
2: 반대로 좀, 얘기하면 지금 폭염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753 하나님 그러니까 태풍과 폭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데 이게 지금 말이죠. 어떻게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점점점점. 둘 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점점점점점. 그 해 모르겠네요 하셨는데. 네.
1: 사실 비가 그러니까 태풍이 비 오는 건 좋은데 태풍이 오면 사실 너무 무섭고
2: 바람이 무섭죠.
1: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뭐 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무서워서.
2: 갑판때 막 날라다니고 그게 제일 무섭죠.
1: 뭐 또 침수가 됐습니다.
2: 맞아요.
1: 이런 얘기도 되게 무섭고 그렇습니다만은
2: 비도 좀 이렇게 전국적으로 추적추적 좀

0: 사용하시면서요.
1: 아, 맛있겠네요.
0: 역시 시원한 김치 국수 이쪽으로 지금 생각들이 많이 나시는 네. 것 같습니다.
2: 김치 송송송송 싸가지고 네. 넣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죠.
0: 5781님께서 여름에는 콩국수 아닌가요? 고소한 콩국수에 맛있는 김치 너무 먹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2: 네.
0: 아 저도 주말에 또

0: 덮어놓지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 맞는 것도 같다니. 내가 언제 하고. 틀린 말을 하더냐. 잘못하다가는 난청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장시간 이어폰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내가 몇 번을 말을 하느냐.
0: 가만히 있어보자.
1: 뭘 계속 가만히 있어.
0: 세계보건기구가 7년 만에 치매와 인지 기능 전화를 저하를 예방하는 권고안을 개정했는데 치매 예방에는 영양제보다 보청기가 낫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귀 건강, 청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뭐.
1: 그래 그래 내 말이 그 말이다. 물놀이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남녀노소 모두 면봉으로 무리하게 물기 제거를 하지 말고 물이 들어간 쪽으로 고개를 기울여서 뛰기를 하거나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낫다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0: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1: 이런

0: 귀가 손상되면 큰일 나는데.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이비인후과 갔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보시더니 어, 귓밥이에요.
1: 다행이다.
0: 뻘은 다 1도 없고 뻘은 1도 없고 귓밥이 그 고막 앞에서 건드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귓밥만 떼고 왔죠.
1: 애들은 이비인후과 좀 자주 데려가야 돼요.
0: 네네. 네,
1: 데려가고 맞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0: 아니, 선생님이 막 보시더니 어, 귓밥이에요.
1: 다행이다.
0: 뻘은 다 1도 없고 뻘은 1도 없고 귓밥이 그 고막 앞에서 건드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귓밥만 떼고 왔죠.
1: 애들은 이비인후과 좀 자주 데려가야 돼.
0: 네네. 네,
1: 데려가고 맞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네. 귓밥을 기가 막히게 빼십니다.
0: 렌즈
1: 집게로
0: 렌즈로 쓱
1: 네, 딱 넣어가지고 집게로 딱 그것만 집어가지고 아유, 저희 아들은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막 귀에 뭐 들어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쵸, 울어요. 그쵸. 근데 의사 선생님들 대단해요. 순간 촥 빼. 머뭇머뭇거림이 없어.
0: 이게 한 번에 촥. 이게 우리 아이의 귀에 있었다니. 네. 뭐 이런 깜짝깜짝 놀래죠.
1: 네. 네. 그나저나 초쟁이
0: 네.
1: 사오정 같다라는 의견, 한희정님의 의견이 있네요.
0: 아 그래요.
1: 그렇죠. 한 끗 차이죠.
0: 이제 잘 안 들려가지고
1: 사오정과 그 유해진 씨의 성대모사는 약간 비슷합니다.
0: 느낌. 전우치라고 하지 말고 그냥 김봉영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1: 아니요.
0: 강동원 씨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질 못했는데. 철행아, 내가.

0: 그래요, 좋죠.
1: 아, 지금 집이 아니라서. 예예예 예. 예. 꼭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0: 네.
1: 네. 연습이 요 정도면 됐다 싶을 네. 때 언제라도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 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 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 주세요. 첫 번째 퀴즈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갈게요. 진짜 보양식으로 삼계탕을 먹어야 하나 싶은데요. 예로부터 삼계탕을 보양식으로 먹는 것은 기력이 떨어져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죠. 단백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근육과 피부, 장기 등 신체 조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만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삼계탕보다 무려 1.8배 더 많다고 합니다.
0: 이야.

0: 삼계탕보다 단백질만 놓고 봤을 때는 1.8배 더 많대요. 자, 1번 햄 통조림, 2번 참치 통조림, 3번 복숭아 통조림. 요게 삼계탕보다 더 저렴하죠.
1: 훨씬 저렴하죠.
0: 그죠?
1: 비교도 안 되죠.
0: 네네네. 자, 햄 통조림, 참치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야, 이거 통조림 그 제조하는 네.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이 업체 회사가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진짜 그 얼린 이것을 해동시켜가지고 조리하고 뼈를 제거하고
0: 뼈?
1: 네.
0: 이제 뼈가 있어요?
1: 네.
0: 자, 복숭아에 뼈가 있을까요? 참치에 뼈가 있을까요? 햄에 뼈가 있을까요? 뼈가 있다고 합니다.
1: 네. 햄도 어쨌든 육고기고.
0: 네.
1: 참치. 그리고 복숭아도 그 씨가 약간 뼈처럼.
0: 씨는 씨죠.
1: 그렇죠?
0: 자, 그런데요. 뼈를
1: 그래서 그 조리 과정을 봤더니 정말 엄청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0: 그죠, 그죠.
1: 섬세한 공정을 거쳐서 이 그쵸. 통조림이 완성되는 거더라고요.
0: 그죠, 그죠.
1: 예. 그래서 이게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오늘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0: 네.
1: 단백질이 삼계탕보다 1.8배가 더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0: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2365님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파 김치찌개가 있고
0: 네.
1: 이것파 김치찌개가 있죠.
0: 그렇죠.
1: 맞습니다. 아주 잘 가셨어요.
0: 아, 그런데 김치찌개로 가면은 햄과 참치가 조금
1: 네. 네,
0: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 뼈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0: 뼈가 있어요. 말에 네. 지금 뼈가 있죠. 봉영 씨
1: 네.
0: 말에 뼈가 있습니다.
1: 네.
0: 자, 햄일까요? 참치일까요? 복숭아일까요?
1: 그리고 방금 전에 상화 씨가 전우치 말고 김봉영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냐 얘기했었을 때 저는 폭발하지 않고 꼭
0: 아~, 아
1: 그런 겁니다.
0: 이렇게 또
1: 네.
0: 힌트를 자연스럽게
1: 그렇습니다.
0: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루는 회사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한테 뗐을 때
1: 네. 네,
0: 엄마 이거 구매해 줘.
1: 네.
0: 요거가 하나 있고요.
1: 네.
0: 또 한 회사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을 때 제대하고 몇 년간은
1: 네.
0: 예, 이거 예비군을 가죠.
1: 그렇죠.
0: 네. 네. 그렇게 두 회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0: 네.
1: 상호 씨는 어떤 파세요? 김치찌개?
0: 전 돼지죠.
1: 돼지 쪽이죠.
0: 돼지 저도 무조건 돼지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0: 저는 얘는 어떻게 먹냐면 깻잎이랑
1: 네.
0: 얘랑 그 다음에 고추장 같은 거 살짝 이렇게 얹어서 그렇게 싸 먹습니다.
1: 맛있겠네요.
0: 전 그렇게 먹습니다.
1: 고추 이것도 있죠.
0: 아 있죠.
1: 네, 고추 햄, 고추 참치, 고추 복숭아.
0: 네.
1: 자, 복숭아도 뼈가 있. 복숭아도 뼈라고 하시는 말씀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980 하나님.
0: 네.
1: 자, 이제 발표를 할까요? 정답은. 통조림인데 무슨 통조림이냐?
0: 참치 통조림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상원 씨가 김밥도 참치 김밥을 제일 좋아하시죠?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참치가 말이죠. 여러분 삼계탕보다 단백질만 놓고 보면은 1.8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집에 사실 참치 통조림 쌓아놓고 있는데 잘 안 네, 먹게 네. 됐었거든요.
0: 저 주세요.
1: 아니요, 아니요.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기니까.
0: 근데
1: 먹어야겠네요.
0: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
1: 아니요.
0: 버릴 먹어야겠어요. 거면 저한테 버리시면 됩니다.
1: 아이, 상호 씨가 어떤 존재인데 걷다가 쓰레기통처럼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 사드릴게요. 큰 걸로.
0: 진짜로?
1: 네.
0: 웬일이요?
1: 네?
0: 언제요?
1: 뭐 더 큰 걸로 주겠지. 자, 떡 선물은 2365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고요.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허!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진짜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의 관

0: 안심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안만에 쏠린 틈을 타서 소말리아와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해온 해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의 우회로로 사용되어온 홍해의 길목이라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또 하나의 난관이 되고 있다는데요. 자, 문제 드립니다. 올해는 이 사람이 청해진을 건설한 지 1200주년이라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하고 활발한 무역활동으로 해상왕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 해상왕입니다. 왕. 1번 장보고, 2번 이순신, 3번 권율.
0: 네.
1: 자, 해상왕.
0: 거기에 등장하는 세 분 다
1: 네.
0: 예, 장군이신데
1: 그렇지요.
0: 두 분은 조선시대 장군이죠.
1: 네.
0: 자, 통일신라 시대의 장군. 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소탕한 이분을 해상왕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장보고, 이순신, 권율 중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0: 네.
1: 시작.
0: 마트 가야죠.
1: 마트 시장. 네, 가야죠. 죄송합니다. 정말
0: 네.
1: 위대한 분이신데 저희도 지금 네, 그럴 여력이 없네요. 쉽게 퀴즈를 저 힌트를 드려야 되니까.
0: 네, 네. 염치 챙길 때가 아니에요.
1: 네, 네. 죄송합니다. 네.
0: 마트 가서
1: 네네네.
0: 참치 통조림도 사고.
1: 아이스크림도 사고
0: 저녁거리 먹을 것들도 좀 사고 해야죠.
1: 대파도 사고 고추도 네. 사고 해가지고
0: 냉라면 먹으려면 라면도 네. 사고 해야 됩니다.
1: 뭐 쫄면 돼 있는 것도 좀 사고
0: 네.
1: 그거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마트 가서 장 보고 올게. 마트 가서 이순신 보고 올게. 마트 가서 권율 보고 올게.
0: 네.
1: 하나밖에 없죠.
0: 그렇습니다.
1: 아유, 죄송합니다.
0: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죠.
1: 어, 순간순간 현타가 와가지고. 아이고.
0: 자, 그러면 요거는 정답 발표해도 되겠죠.
1: 이건 뭐 너무 쉽죠, 사실. 네. 통일신라 시대에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적을 수탁했다.
0: 네.
1: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히고 계시는데요.
0: 네.
1: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정답은 1번 장보고가 정답이었습니다.
1: 아, 내 문자로도 뭐 미리미리 장보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움직이기 딱 싫었는데 예, 방송 청취가 피서 갔네요 하신 980 하나님, 참치 사고 다른 장도 보고 와라이 하신 8288님,
0: 아이고.
1: 저희와 다 같은 생각이시네요.
0: 네. 네. 자, 어떤 분께 김치 선물 보내드릴까요? 자, 김치 4937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0: 김치 맛있게 드세요.
1: 7237님께서 지금 자전거 타고 달리는데 얼쑤 퇴근하는 길이 즐거워요 하셨는데.
0: 와, 대단하시네.
1: 이 날씨에 자전거 괜찮으세요?
0: 또 바람이 부니까 또 괜찮다고도 하시더라고.
1: 근데 뜨거운 바람이기는 해요. 그늘 쪽으로 달리세요 되도록이면.
0: 네, 네.
1: 아, 그리고 퇴근길이시군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서 즐거운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퇴근길 즐겁게 네, 집으로 돌아가시고요.
0: 네. 자, 1부 끝곡 방지원의 연주로 드럼갱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드럼갱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아, 요즘 우리나라 과자가 맛있다더니 K과자 수출도 늘고 우리나라에 온 관광객들도 K과자를 엄청 찾는다네.
1: 그래, K컬처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4일 월요일 2부 첫 곡은 인순이의 노래로 하나의 꿈 듣고 왔습니다.
1: 네. K 과자의 한

0: 반갑습니다.
1: 자,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아, 부산에 살고 계신다고요?
2: 네.
1: 목소리가 되게 맑은 분이라서 민요 이런 거 부르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습니까?
2: 아, 네, 맞습니다. 판소리 전공하고 있습니다.
1: 판소리
2: 네,
1: 전공을 하세요?
2: 판소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0: 어머,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학원을 운영 중이십니까?
2: 아, 네, 맞습니다.
0: 오호.
1: 아니, 선생님이 그러면 오늘 어쩐 일로 참여해 주셨습니까?
2: 아, 제가 직접 장기자랑을 할건 아니고요.
0: 네네.
2: 예, 저희 제자들이 오늘 장기자랑을 할 것인데,
0: 오호.
2: 예, 딸은 이제 6개월 정도 배웠고, 또 제자들이 소리를 잘해서 불경 최초 최연소 소리 그룹을 만들었어요.
0: 아, 그룹이요?
1: 부울경 최연소
2: 소리 그룹.
1: 소리 그룹.
0: 우와.
2: 네,
1: 아, 팀을
2: 맞습니다.
1: 만들었다고요?
2: 네네.
1: 이름이
0: 팀은
1: 뭔가요?
0: 뭡니까?
2: 예, 그래서 사연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0: 네.
2: 지난주에 국악방송 TV 프로그램인 이 노래 들어볼래 출연하러 갔었는데,
0: 아.
2: 예, 제가 진짜 국악방송 애청자이거든요.
0: 네네네.
2: 가는 길에 밭의 상사제야 들으면서 가다가 이거 자랑 문자를 보냈다가 덜컥 출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런 사연이 있군요.
2: 네.
1: 이야, 그러면 오늘 그 우리 이수연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2: 네.
1: 이야, 그러면 오늘 그 우리 이수연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2: 네.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소리그룹 싸운이라는 그룹이고요.
0: 싸운.
2: 내 아이가

0: 줄래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동삼초등학교 2학년 허다성입니다.
0: 동삼초등학교.
1: 네.
0: 여름방학인데 판소리 연습하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니죠? 뭐 하고 놀았어요?
1: 동생이랑 같이 물놀이 하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0: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또몇 살이에요?
1: 3살이요.
2: 세 살.
0: 3살?
2: 아이고.
0: 아이고.

0: 네. 어떻게 돼 있어요? 녹음했어요, 그것도?
1: 네.
0: 그래. 네 하는 것도
2: 아,
0: 복잡아.
2: 너무 귀여워요.
0: 아, 지금 파일을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요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끊지는 마세요. 네. 자, 소리그룹 사운의 흥보가중 돈타령인데 오늘 아침에 아마 녹음을 한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리를 알고 좋아할 수 있도록 알리고 싶어요.
1: 아이고야, 그렇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멋진 소리 해주셔서 고맙고요.
2: 선생님 한번
1: 예,
2: 통화할까요?
1: 이수현
2: 선생님?
1: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2: 네.

0: 어떤 그런 개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1: 맞아요.
0: 우리가. 그죠? 우리로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봉영 씨도
1: 네.
0: 같은 저기는 뭐 봉근 씨, 그 다음에 은혜 씨,
1: 네.
0: 뭐 이렇게 좀 있었었죠.
1: 맞아요.
0: 엘라 씨.
1: 네, 조엘라 씨.
0: 만약에 이제 이런 팀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못했죠. 그때.
1: 했었어요 월락.
0: 아 그래요?
1: 월락이라는 팀이 방수미 선생님을 주축으로
0: 아.
1: 월락이라는 팀으로 딱 그 멤버들이 같이 했었어요.
0: 근데 그게 고등학생 때죠?
1: 고등학 대학생 때였었어요.
0: 아, 그러니까.
1: 딱 졸업하고 나서.
0: 나는 이제 더 어렸을 적부터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지.
1: 어쨌든 이수연 선생님이 아주 생각을 잘하셨고.
0: 오, 그러네요.
1: 무대에 서는 것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큰 공부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어쨌든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0: 네.
1: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0: 두 번째
1: 청국장 우리 청취자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강릉에서 JH 국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타악과 연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스튜디오를 운영하신다고요?
2: 네.
0: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네, 강릉에서 JH 국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타악과 연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 스튜디오를 운영하신다고요?
2: 네.
0: 아, 그러면 선생님이시네요?
2: 네.
0: 오늘은
1: 그러게
0: 선생님들 이렇게 딱 세트가 됐네.
1: 그러면 연희를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 학원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2: 네.
1: 그러면은 학생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학생들이랑 취미하시는 성인분들
1: 있고.
2: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예, 혹시 그러면은 이 학원에서도 공연단 같은 거 있으십니까?
2: 네, 저희 어린이 국악 공연단이 있습니다.
1: 아 진짜요?
0: 여기도.
2: 네.

0: 에는 가야금이나 판소리를 가르치는 곳은 제법 있는데,
1: 네.
0: 황무를 돌리면서 악기하고 춤하고 장단을 같이 배우면서 연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아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1: 아, 그래요. 이지혜
0: 네.
1: 선생님이 그러면은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은 제자들이 오늘 연주하시는 거를 이제 봐주시는 건데,
0: 네.

0: 사상 받았어요.
1: 아 진짜요?
2: 사상?
1: 차상
3: 그 2등 했다는 얘기네요. 네,
1: 그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전국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가이신 것 같은데.
0: 그리고 대상도 받았어요.
1: 어디서요?
0: 대구대에서.
3: 대구에서.
1: 오,
3: 어이구야.
1: 그래요, 대단한. 나갔다 하면 상을 받아오네요.
3: 재밌겠다. 네. 그러면.
0: 예. 그리고 또 금상도 받아왔어요.
3: 알겠어요.
1: 아, 한두 군데가 아니군요.
3: 많이 나갔구나. 그래. 사물놀이 말고 또 뭐 배우는 거 있어요?
0: 네, 민요도 배우고 있어요. 노래하는 것도 재밌고 친구들과 어제 모여서 태평가도 녹음해서 보내드렸어요.
3: 그래요?
2: 있네 파일이.
1: 아, 태평가 녹음을 해서 보내주셨군요.
2: 이거 그러면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1: 이건 언제 녹음하신 거예요?
2: 어제 했대요. 어제.
1: 어제요?
2: 어제 했대요.
1: 몇 번 만에 녹음 끝났어요? 한 번에 끝났어요?
0: 네 번에서 세 번 정도에 끝났어요.

0: 그랬지.
1: 와,
0: 대단하네.
1: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금 누가 전화 들고 계세요? 여보세요?
2: 끊어버... 네,
0: 안녕. 안녕하세요. 어? 그랬지.
1: 와,
0: 대단하네.
1: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지금 누가 전화 들고 계세요? 여보세요?
2: 끊어버... 예안이요.
1: 아, 예, 예.
3: 예안이.
1: 예안이가 들고 있어요. 지금 들고 있는데.
3: 예안아.
2: 네?
3: 도율이랑

0: 야, 여름방학 내내 땀에 흠뻑 젖어 연습하고 오는 너희들의 노력을 보면서 참 고맙고 기특했어. 늘 응원할게, 사랑해. 이렇게 아빠가 보냈어요.
1: 근데 아까 태풍가가 아니라 사물놀이 노래가 나왔어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래.
2: 맞아요.
0: 지금 이 문자 지금 감동은 없니?
2: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0: 감동, 지금
2: 집에서 볼 텐데 뭐.
0: 감동을 지금 깔아야 되거든, 도유라. 제가 언니 바꿔줘, 언니.
1: 언니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0: 그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 언니 좀 잠깐 바꿔주세요.
1: 여보세요.
0: 어떻게, 언니. 아빠 문자에 감동받았어요?
1: 네.
0: 아이고야, 세상에. 아니, 그러면 이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풍물을 하게 되네? 계속 우리 동생이랑 계속 한 팀으로 이렇게 제재 주니어로서 멋지게 해 나갈 거예요?
1: 네.
0: 아이고야, 세상에.

0: 이제 바꿔주세요.
1: 안녕하세요.
2: 이해한 친구, 아까
1: 네.
2: 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1: 네.
2: 그럴만하네요. 진짜 너무 잘하네요.
0: 이거 장구 근데 누가 쳤어요? 장구 엄청 잘 쳤는데 정박대로 따딱따딱 이렇게 했는데 장구 누가 친 거예요?
1: 선생님이
3: 아,
1: 쳤어요.
3: 선생님. 잘하시더라. 진짜 잘하시네. 자, 그럼 우리 예한 친구가 노래했다는 태평가를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1: 잘 못하지만 이쁘게 봐주세요.
0: 예뻐요, 예뻐요. 한번
2: 너무 좋다.
0: 들어볼게요.
4: 제1치 국악 스튜디오.

0: 무겁진 않아요.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이 잘될걸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네네네.
0: 그게 무겁진 않습니다.
2: 뿌듯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무대 위에도 서고 즐기는 모습 보고 그러면 어떠십니까?
0: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언젠가는 동료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1: 그쵸.
0: 하면서 열심히
1: 그러네요.
0: 가르치고 있습니다.
1: 그러네.
0: 네.
1: 선생님, 오늘 그 녹음은 오늘 하신 겁니까?

0: 보람 있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외부에서 전공을 하면서
1: 네.
0: 어린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서 강릉 아이들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1: 아.
0: 했는데 제가 어느 정도 조금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멋진 국악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1: 네. 혹시 뭐 끝으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어떤 교육 철학 같은 게 있을까요?
0: 때론 무섭게 가르칠 때도 있고
1: 네.
0: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언니처럼 누나처럼 놀 때도 있지만
1: 네.
0: 앞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살까 잠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컵에 가득 담긴 얼음의 힘을 빌려볼 요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서 차에 올랐습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막상 커피 한 모금 하고 나서 물도 한 병 챙길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증을 달래고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는 커피보다 물이 더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증이 느낄 때쯤이면 이미 몸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때라고 합니다. 당장의 시원함도 필요하지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훨씬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운 몸에는 시원한 물 한 잔, 그리고 지친 마음에는 좋아하시는 우리 노래를 건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유지숙, 박준영의 소리로 술비타령 보내드립니다.

유지숙 박준영의 소리로 술비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하도 더워서 검정 우산 샀네요. 없으면 더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양산이 아니라 그것도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 우산 그렇게 햇볕을 잘 빨아들인다는 네, 거의 블랙홀이라는 검정 우산을 사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급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라도 좀 가려줄게 그늘을 만들어줄게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원체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매체에서도 원체 거의 블랙홀이라는 검정 우산을 사실 정도였으면 얼마나 급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라도 좀 가려줄게 그늘을 만들어줄게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원체 아마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매체에서도 원체 덥다 덥다 많이 해서 진행하면서도 나까지 덥다 덥다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음악에 이어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명이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예, 무슨 맛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예, 이 나가셔서 고생하셨는데 또 고생하신 만큼 이 결과를 잘 얻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호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호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거문고 산조를 감상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추천 음악도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경험을 떠올리다가 오늘은 이 음악을 들어야겠군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지난주에 진도에 있는 국립국악원 예, 국립남도국악원이죠. 거기서 가요음 연주자 이준 씨와 함께 산조 연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반주자로 참여를 했는데 산조만 거의 50분 넘게 이제 연주를 하고 또 다른 산조 춤이 한 11분 정도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 주말 낮 공연인데 또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없어도 엄마는 엄마 할 말, 아빠는 아빠 할 말, 자녀들은 휴대폰 보면서 다 자기 할 말. 그런데 주제는 다 서로 다르고 어떻게 보면 앞서 그 공연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대화라는 걸 너무 대화의 도구를 말로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주 앉아 있는데 각자 다른 방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굳이 대답을 안 해도 가만히 들어주거나 또 눈길을 주거나 혹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한데 오늘 보내드릴 음원이 음악이 바로 그런 대화가 가능한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주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락이 참 중요한 게 바로 산조이죠. 그런데 보내드릴 음원이 음악이 바로 그런 대화가 가능한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주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가락이 참 중요한 게 바로 산조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완성시키는 건 보통 이제 청중의 어떤 추임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 추임새 소리보다는 추임새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침묵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임동식 명인의 검은고 연주로 검은고 산조, 진양 그리고 중무리 초합 대목을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서 그 지난 공연 말씀드렸죠. 한 시간 내내 침묵 속에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공연 끝나고 대단하여 대단해라는 취임새를 들었을 때 그때 가장 큰 어떤 감흥이 아 그게 침묵이 아니었고 세상에서 가장 긴 취임새였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다행이다 공연이 잘 끝나서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으신 음원도 중간에 물론 간간이 이렇게 취임새가 나오긴 합니다만 진양 대목의 그 구비구비를 같이 넘고 중무리 장단으로 장면이 넘어가고 서야 그제서야 잘 만났다라는 취임새가 한마디 탁 나오죠. 그때의 임동식 명인의 기분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같이 공연 중에 분심이 드는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이 날아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만났다 이렇게 취임새 한마디 들어도 저게 나랑 악기가 잘 만났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 만났다는 얘기인지

0: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의 명인 선생님들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이 음악이 잘 만났다는 얘기를 예언을 하신 걸 수도 있겠다라는 예, 엉뚱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임동식 명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산조 속의 어떤 긴 호흡, 추임새,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임동식 명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1부 끝곡은 경기 도당굿 중에서 뒷전 제일 마지막 거리인데요. 조한춘 박종호의 소리와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음악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 제 막걸리도 먹고 약도 먹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
2: 옳지.
1: 우리 둘이 한번 하는데 그 나를 모르시오.
2: 알아보자 그럼. 그렇지.
1: 나를 몰라 나를 몰라 천지 만물 마련하던 천왕씨도 나를 알고 산천 초목 마련하던 거왕씨도 나를 알고 등태산 소천하의 공보서가 나를

0: 산바라니 상산별상이 나를 알고 고구별상 놀던 후에 이시고능이 나를 알고 새벽소리 찬바람에 헌어장에 걸머지고 모발이 펄펄 날리니 이별상을 모르느냐.
1: 아유 모르지. 그게 알뜰 또인데 모르겠다. 그렇게 흠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
0: 그러면 내가 더 이럴 테니 들어보.
1: 옳지.
0: 그 서방님의 진사수신이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허니 저 윤종기 딸 초하루 날
1: 옳지.
0: 김종기 댁 망석 뒤에서 밥 잡수신 게 처음이 아니오.
1: 옳지.
0: 자, 밥 한번 먹어봅시다.
1: 옳지.
0: 밥을 먹는데도 근본이 있겠다.
1: 옳지고.
0: 그 서방님의 진사수신이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언젠가 허니 저 윤종기 딸 초하루 날
1: 옳지.
0: 김종기 댁 망석 뒤에서 밥 잡수신 게 처음이 아니오.
1: 옳지.
0: 자, 밥 한번 먹어봅시다.
1: 옳지.
0: 밥을 먹는데도 근본이 있겠다.
1: 옳지고.
0: 밥에 근본을 들어보오. 밥에 근본을 들어보오. 나라 어전에 수라빠 각골 수정에 관청빠.

0: 그래도 몰라.
1: 아, 그래도 몰라?
0: 난 모르지.
1: 그럼 내가 더 한번 이을 테니.
0: 그냥 한 잔 먹고 해야. 한 잔 피워가면서.
1: 그 막걸리 한 잔 먹고.
0: 대상을 보니까 감대도 사놨고 범의 눈썹에 어떻게 돈 좀 나. 저 주머니에 돈이 배치수하고 들은 뭐 본데도 안 내고 저렇게 뭔 척하고 뭐 좀 더 들어보려고 그랬는지 돈도 안 내고 그러니 힘들어 어디 하겠어. 그러니까 자관 저 어디 아는 데까지 알아봅시다. 자
1: 그럼 또 가는디.
0: 얼씨구.
1: 그럼 내가 더 이럴 텐 들어보시오.
0: 옳지.
1: 저 서방님의 어머니가 예의 범죄리 수신 제도며
0: 옳지구.
1: 행실 채통이 분명하고
0: 옳지.
1: 어여 부가 영리하고 똑똑하나
0: 어이.
1: 사주팔자 못하고 나서 서방을 얻어드리는데
0: 어이.
1: 이렇게 얻어드렸다.
0: 옳지구.
1: 자진모를 15세 얻은 서방 급평단에 떨어지고 16세 얻은 서방 죄더며 행실 채통이 분명하고
0: 옳지.
1: 어여 부가 영리하고 똑똑하나
0: 어이.
1: 사주팔자 못하고 나서 서방을 얻어드리는데
0: 어이.
1: 이렇게 얻어드렸다.
0: 얼씨구.
1: 자진모를 15세 얻은 서방

19에 얻은 서방 범한테 물려줬고 20살에 얻은 서방 제가 공중 날아가고

0: 늘 주물 바라 간돈 되니
1: 아이고.
0: 그 돈을 착실한 데 나갔고
1: 어이.
0: 깔치없이 걷어들이니
1: 어이.
0: 그 안이 좋을 소냐.
1: 그렇지.
0: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디 어떻게 하는 거 하냐 하면은
1: 어이.
0: 그러나 서방님의 아버지도 품을 팔았어.
1: 그렇지.
0: 그건 서방님의 아버지 근본도 들어봐야 되겠어.
1: 그렇지.
0: 자, 서방님 근본을 들어보소.
1: 어.
0: 하평생 거정매개 전대예전 방석배개 2월 동풍 가래질 3, 4월에 부채질 1등 점단 물렁가리 이 집 저 집 영역이여 갈구진 날 멍성매기 술 먹고 말찜지기 5푼 받고 말쳐받기 2푼 받고 똥치기 1푼 받고 비매기 저녁이면 잠자기 자다가 그짓하기 1년 12다 361 그니 고운 돈을 뒷자가다 꽉꽉 넣어서 근거니 살아가는 디 하루는 두 부부가 하는데 여보 우리가 이렇게 재산도 있고 헌데 일점 혈육이 없으니 우리 자식 발언이나 한번 해봅시다. 자식 발언을 나가는데 명산대처를 찾아간다. 명산대철 영신당가 오며 종사 서강사며

0: 산신님께 공들이기 가지가지 다 허오니 공동탑이 무너지랴 힘도 난구 꺾어질까 이렇게 공을 들여 갑자 4월 초파일날 부인의 몸에 폐기가 있는가 보다.
1: 그렇지.
0: 그래도 나를 모르겠어.
1: 몰라. 그래도.
0: 그러면 알 때까지 내가 이럴 테니 한 번 더 들어보시오. 그날부터

0: 아기야 이렇게 울렸다. 그 아기가 천신의 자식이라 병 없이 잘 자랄 적에 세월이 여려하여 5, 6세가 되더라. 우리 인생 남...
1: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0: 밥사나 땡겨라
1: 예수야
0: 디사 예 아수야
1: 예수야
0: 33명
1: 예수야
0: 산두꾼이야
1: 예수야
0: 엠발호

0: 땡겨라
1: 예수야
0: 뒷 산 밀어라
1: 예수야
0: 저기 저 산
1: 예수야
0: 나를 하네
1: 예수야
0: 어서 가고
1: 예수야
0: 바삐 가자

쓸 곳에 쓰는 돈과 받을 곳에 받는 돈은 떳떳하기가 일월 같고라고 나오는데 이전에 이제 우리의 어떤 인식 속에는 뭐 예를 들면 흥보가 돈 타령 같은 거 보면 못난 사람은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돈은 좀 오른 편이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그런 면모를 보이죠. 예.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때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야기가 잡가속으로 들어가서 노래로 어떻게 태어나는지 예, 이걸 또 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복녀 신정의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 잡가 장한몽 보내드립니다.

친정의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3198님께서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두 딸이 없으니 허전하네요. 남편은 아직 일하는 중이라 퇴근을 안 했고요. 무더운 여름이라 서로 살 부대끼고 있으려니 땀띠 나고 짜증 아닌 짜증도 내고 했는데 막상 두 딸이 없으니 허전하고 여름 방학 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나 마음이 좀 아프네요. 사랑하는 엄마의 보물 두 딸아 진짜 사랑

0: 93년 제19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 장원을 차지한 이분의 명창의 인터뷰에 이런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1991년과 1992년에 연속 차상을 받아 좌절을 하기도 했지만 최고의 소리꾼이 되기 위해 방음시설을 갖춘 방에서 하루 4시간씩 연습에 몰두, 세 차례 도전 끝에 영예의 대통령상과 명창 칭호를 받는 끈기를 보여주었다. 임내 명창은 결선에서 심청가 중 심청이 장승상 때 가는 대목을 힘이 넘치면서도 애절한 소리로 불러서 장원의 영예를 차지했다는데요. 이 대목을 1994년에 발매된 것으로 보이는 음원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임내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심청가 중 10이 따라가는 대목부터 신봉사가 물에 빠지는 대목이죠. 배는 고파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1: 세월이 여루와야.
0: 임내의 소리 이태백의 북장단으로 심청가 중 10이 따라가는 대목부터 신봉사가 물에 빠지는 대목이죠. 배는 고파 대목까지 보내드립니다.
1: 세월이 여루와야. 심청 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2: 그렇지.
1: 효행에 출천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이라.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무릉촌 장승상 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겄다. 시비 건너와 심청에게 말을 하니 심청의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장승상 댁 부인께서 저를 청하였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신봉사 좋아라고 왔다야야. 아, 그대 부인과 너 모친과는 아주 편친하게 지내니라. 진즉 찾아가서 배울 것을 청하도록 있었구나. 어서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홍손이 말을 하되 눈눈 만나 대답하고 수이 다녀오너라잉. 심청이 부친 허락을 맡고

손자 없어. 적적한 빈방 안에 태어나지 촛불이오 본한 곳 거서.

하고 문필도 학습하여 많은 재미를 볼까 허니 뜻이 것더군요. 심청이 여짜오대 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사오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나니다. 기특한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하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심청이 여짜오대 치운 방 우리 부친 나루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허락하되 위로 알아라. 심청이 여짜오대 치운 방 우리 부친 나루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허락하되 비단과 양식을 휘주어 시비와 함께 보낸지라. 그때여 심봉사는 척적한 빈방 안에 따로기만 기다리네.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임희선 작곡의 북한산, 우리나라 세 번째로 긴 금강의 힘찬 물줄기를 표현한 이정호 작곡의 역동의 강, 그리고 한국의 산이 지닌 깊고 넉넉한 정서를 담아 국악 관현악의 대표 명곡으로 사랑받는 김대성 작곡의 청산까지 각기 다른 풍경과 이야기가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납니다. 익숙한 지명을 음악으로 만난다는 것도 색다른 재미인데요. 국악관현악단 결의 제5회 정기연주회 국악으로 그린 지도, 음악을 따라 강을 걷고 산을 오르며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 전통의 깊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판소리 완창 무대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한 창작 국악 무대가 차례로 관객을 찾아갑니다. 먼저 8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소리꾼 김기진의 정광수째 수군가 완창 발표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김기진 소리꾼이 처음 선보이는 완창 무대인데요. 김기진은 음악그룹 험 활동으로 KBS 국악대경연 성악부문 금상, 제29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이번 무대에선 정광숙제 수군가를 선보입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8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창작 전악사 옴니움의 창작 연주회 놀놀이입니다. 창작 전악사 옴니움은 과거의 전통과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새로운 국악 창작을 고민하는 국악 작곡가들의 모임인데요. 이번 첫 번째 공연에선 우리 전통의 핵심 키워드인 놀이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두 공연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봄철의 꽃가루와 여름철 매미들의 합창 모두 한 계절을 상징하는 것들이지만 봄날의 꽃가루는 알레르기의 주범으로 여름의 매미는 소음 공해의 주범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봄날의 꽃가루도 여름날의 매미도 모두 사랑을 찾기 위해 그렇게 흩날리고 울어대는 것이라고 하죠. 봄에는 꽃의 은근한 유혹이 공기 중에 가득 퍼지고 여름엔 매미의 과감한 구애가가 귀전을 울리는 별. 그런 사랑의 별 지구에서 우리는 과연 매미나 꽃들보다 더 아름답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흥얼의 연주와 노래로 나비 들으면서 8월 4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사랑을 찾아 울부짖는 이 매미소리 덕에 여름의 절정을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날이었죠. 우리가 어제 퀴즈를 풀면서도 매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지만요. 매미가 그렇게 시끄럽게 우는 게 땅속에서 몇 년을 기다렸다가 이 짧은 한 계절, 단 한 번이자 전부의 사랑을 나눌 반쪽을 찾기 위함이라니 이 사정을 알고 나면 이해가 가죠.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질세라 떼창으로 번지는 것도 사랑을 먼저 쟁취하려는 경쟁 심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정말 봄에는 꽃들이 짝을 찾기 위해 꽃가루를 날리고 여름엔 매미가 울어대고 식물과 곤충들도 이렇게 요란하게 한 계절을 장식하며 사랑을 찾는데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식물은 꽃가루로, 매미는 커다란 소리로 자신을 어필하며 사랑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인생의 봄, 여름쯤에 사랑을 찾기 위해 또 그 사랑에게 내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 각자 나름의 장기를 발휘하는 노력들을 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사랑을 찾고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매미들의 구애가 못지않게 사랑을 위해 했던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력들, 그 중에 특히 어떤 게 효과가 좋았었는지 여러분 나름의 유혹의 기술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폭염과 열대야에 우리 모두 만나와 함께하면서 여름 보내보자고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도 정말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만나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폭염과 열대야에 우리 모두 만나와 함께하면서 여름 보내보자고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도 정말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네 이제 만나 시작했으니까요. 여기서 좀 시원하게 음악 감상하시면

하면서 더위 식혀보시면 어떨까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버들 마편초 꽃입니다. 마편초는 꽃이 피기 전에 길고 가느다란 꽃대가 위로 쭉 올라가는데 그게 말채집

예쁘게 피어 있네요. 자,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 요즘 미움은 더위예요. 그리고 당연히 맛있는 라디오 가족들은 이쁨. 만나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더위는 조금 덥지만 우리 이렇게 또 같이 모였으니까요. 재밌는 얘기 나누면서 예쁜 사람들과 예쁜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지 많이 덥네요. 무더운 여름의 매미처럼 열렬히 노래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랑스런 만나와 사랑에 빠져볼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오늘은요, 네, 만나와 또 사랑에 빠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1790님 항상 꽃편지 예쁜 꽃 찍어서 보내주시는데요. 우리 1790님의 꽃편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보내주시는 사진들, 네.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항상 게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많이 놀러 오셔서 꽃 구경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창작 음악 그룹 시점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나의 작은 꽃한 송이.

창작음악 그룹 슈점의 연주한 노래로 나의 작은 꽃한송이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막을 올리는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지는 축제 가운데 올해 대표 프로그램인 판소리 다섯 바탕 중 한 무대에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바로 왕기석 명창의 적벽가 무대입니다. 객석과 무대의 경계를 최소화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봉술제 적벽가 눈대목을 왕기석 명창의 소리와 조용한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날 수 있는 공연이고요. 판소리 무대에 신명나는 잔치를 더해줄 팀으로 예인협회 인천지가 전통 연희의 역동적인 멋과 줄놀음의 짜릿한 기회를 한데 모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15일

저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한 노력은 그냥 열심히 잘 살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잘 지내는 겁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너무 사랑을 찾아서 우리 정말 매미처럼 너무 또 울어대려고 하면요. 사람은요, 또 잘 안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 가장 멋진 모습이죠. 꽃분내님께서요. 다음 사랑을 찾는다면요. 술을 먹여보려고요. 술주 정보를 꼭 확인하고 결혼하세요. 결혼해본 언니의 조언입니다. 해주셨어요. 결혼하십니다. 네, 이 뭔가 문자가 굉장히 묵직해요. 자, 우리 결혼해보신 언니의 조언이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아직 미혼이신 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들강님께서요. 더위 모르는 매미들의 사랑가가 조금은 시끄러운 무더위 속의 작은 낭만입니다. 더위 속의 행복한 쉼터, 우리들의 만나 그냥 즐거움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또 조금 더 시원하게 음악 들으시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쉬었다 가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같아요. 우리 어려운 고모님. 네, 오늘 즐겁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0093님께서는요, 퇴근하며 들어요. 맛있는 저녁을 상상하며 만나도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식사 맛있는 걸로 드세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봄이로 건너가 볼게요. 음악그룹 프롬코리아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가.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1078님, 와, 저이 노래 부를 줄 안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말요?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기가 많지만, 또 어려운 노래 중에 한 곡인데, 와, 너무나 멋지십니다. 1790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43 65님께서 더벅더벅머리 하시면서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자, 꽃분내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3678님, 여기는 고성, 창원, 진주가 맞물려 있는 옛날 호랑이가 살던 적석산 계곡입니다. 국악방송 틀어놓고 우리의 혼을 어루만지며 살고 있는 산골 농부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나 멋진 곳에서 또, 자, 꽃분내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 3678님, 여기는 고성, 창원, 진주가 맞물려 있는 옛날 호랑이가 살던 적석산 계곡입니다. 국악방송 틀어놓고 우리의 혼을 어루만지며 살고 있는 산골 농부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와, 너무나 멋진 곳에서 또 거주하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산 중에서 오늘

김아름의 노래로 그만하시오 힌트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오늘의 정답 잘 들으셨죠? 자, 어떤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서 줄기가 엉킨 모습처럼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진 모습을 비유하는 말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돗대머리, 2번 떡대머리, 3번 빈대머리, 4번 순대머리, 5번 쑥대머리, 6번 꽃대머리.

0: 김수인의 노래로 오늘의 정답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늘의 정답을 한번 시원하게 들어볼게요.
1: 준영 형상!

네,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 대목의 일부를 이정일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쑥대머리였죠. 이 쑥대머리와 같은 의미의 한자어가 쑥봉의 머리

0: 뭔지 알아?
1: 오빠!
0: 핫도!
2: 굿하시오! 굿하시오! 굿하시오! 굿하시오! 굿하시오! 굿하시오! 굿하시오!
3: 구강놀이의 연주와 노래로 꽃사시오 듣고 왔습니다. 1201님께서요. 아까 짧게 보내주시긴 했지만 저희 어린 시절 동네 가게 이름이 대머리가든 있었어요. 참 고기도 맛나고 반찬도 맛나고 알바는 오빠가 참 잘생겼더랬죠.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었는데 하필 이름이 대머리라. 아빠 외식해요. 대머리가든 고기 먹자. 안 먹어! 왜? 몰랐어요. 우리 아빠가 탈모로 고민 중이셨을 줄은. 지금이야 나이 먹으니 남편 보며 그 마음 이해하는데 그때 어린 시절엔 뭘 아나요? 왜 안 가냐고. 거기 맛있는데 그 오빠 그만두면 어쩌나 하던 철없던 시절이었는데.

대머리 마을이 있어요. 대머리 공원도 얼마나 좋다고요. 대머리 해장국집도 있고 대머리 돈가스집도 있는데 해주셨네요. 아이고 청주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정류장 이름입니다. 작은 대머리 정류장. 네,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혹시 진짜 청주분이신가요? 네,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사랑을 찾고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의 연주로 첼로 아리랑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사랑을 찾고 이루기 위해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의 연주로 첼로 아리랑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있다. 저는 그 가려움증에 더해서 이 피부 묘기증이라는 병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간지러워서 피부를 긁으면 그 긁은 모양대로 손톱 자국대로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너무나 심해서 거의 올해 상반기는 그렇게 힘들게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정말 7416님 지금 또 한껏 더운 날에 얼마나 괴로우실지 저는, 이 고통을 너무 잘 이게 진짜 마음이, 동감이에요. 네, 꼭약잘 드시고요. 네, 음식 조심하셔서 꼭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오래전에 사랑을 위해서 안 쓰던 편지까지 써봤는데 안 됐죠.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인설님 옆에 계시다면 제가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7943님께서요, 아까 첼로 아리랑 들으시고요. 역시 고품격 방송 맞나. 아리랑 가사가 저절로 생각나서 흥얼흥얼했어요. 해주셨네요. 첼로 연주로 듣는 아리랑도 또 멋지죠. 승승장구님께서는요. 저는 평소에도 웃음이 많은데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사랑스럽게 웃었던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는 정말 좋은 유혹의 기술입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오죠. J.O.K.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아랑의 아리랑.

하지만 어느 날 아랑을 남몰래 사랑하는 통인의 손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여 귀신이 된 채 새롭게 부임하는 사또마다 깜짝 놀라 죽음을 당하게 되는구나.

보충 많이 하시면서 더위 정말 유의하시면서 보내야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120 하나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519 하나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3678님 그리고 0750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와 오단해의 연주와 노래로 고성방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나와.
1: 어디?
0: 술 한잔 해야지.
1: 아, 뭔 또 한 잔이야. 아, 졸려.
0: 해수욕 사거리로 나온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서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0: 고통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 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박남연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슈만은 음악으로 사랑을 고백했고 피아니스트인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은 평생 그 음악을 가장 먼저 연주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노래를 만들고 부인은 그 노래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편지보다 오래, 꽃보다 길게 음악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미숙 씨, 김국진 작곡,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테너 은영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민다선 씨, 박이재 작곡, 함께 살이 사랑, 소프라노 김성은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은영기가 부른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소프라노 김성은이 부른 함께살이 사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노유섭 시인의 시 사랑꽃바다에서 뽑았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치 않을 사랑 하나 있어. 그리운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겠네.

소프라노 나경애가 부른 네 손짓, 테너 엄정행이 부른 님이 오시는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지만 좋은 노래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매년 6월 5일은 국악진흥법에 따라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국악의 날입니다. 세종 29년, 그러니까 음력 6월 5일에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을 지닌 여민락이라는 제목의 악곡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날을 기념하여 작년부터 국악의 날이 6월 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국악의 날을 전후해서는 국악주간도 운영합니다.

있는데요. 이때 스승, 그러니까 지영이류 해금산조 전바탕과 경기 신화이를 발표하면서 스승의 음악 세계를 다시 재조명하고 그 전승의 의미를 무대 위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홍옥미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한성수가 함께합니다.

하는데요. 거문고를 타악기처럼 활용해 장단의 흐름과 즉흥성을 풀어내는 음악입니다. 우리에게 선율악기로 익숙한 거문고가 장단을 만들고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되면서 산조와 풍물, 신화의 감각이 하나의 음악 안에서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면 허윤정이 작곡하고 거문고로 연주하는 우도 거문고 듣겠습니다. 타악 연주에는 국가무형유산 고법 전수자인 남창동이 함께합니다.

있었던 국악의 날과 국악주간 기념 공연들을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라는 뜻을 지닌 여민락이라는 악곡이 세종실록에 처음 기록된 날이 음력으로 6월 5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날을 기념하고자 지금도 6월 5일이 국악진흥법에 따라서 국악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6월은 국악의 날과 국악 주간이 있는 그런 시간대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FM국악당을 통해서 지난 국악 주간의 기획 공연을 이번 주 내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M국악당의 송현민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국립국악원의 국악 주간 기획 공연 또 새롭게 구성하여 청취자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꽃과 나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꽃이 나를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나도 꽃을 보고 웃음을 띄웁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눈부십니다. 꽃은 아마 내가 꽃인 줄 아나 봅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꽃과 나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꽃을 마주보면 꽃과 함께 웃게

그렇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국립정동극장 세실 2026 창작 ING 전통 순환 2대 초대권입니다. 하근찬의 소설 순환 2대를 원작으로 한 창작 판소리 음악극이고요. 원작에 담긴 전쟁의 상흔과 가족의 서사를 오늘의 감각으로

이 밤의 단상. 휴가 계획 잡아둔 분들 많으시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해 조사에서는요, 기업들의 평균 여름휴가 3.8일이었고 휴가 시기는 8월 초에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애타게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휴가는 참 짧은 것 같죠. 한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밀린 일을 정리하고 겨우겨우 휴가를 떠나지만 이 사흘이나 나흘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아시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해 조사에서는요, 기업들의 평균 여름휴가 3.8일이었고 휴가 시기는 8월 초에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애타게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 휴가는 참 짧은 것 같죠. 한참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밀린 일을 정리하고 겨우겨우 휴가를 떠나지만 이 사흘이나 나흘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돌아온 다음이죠. 휴가는 가는 것도 문제지만 돌아오고 나서가 진짜입니다. 잔뜩 쌓여있는 업무들을 해치워야 하고 엉망이 된 수면 시간도 돌려

갔다 오면 많으니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더라고요. 밀린 일들을 쳐내고 주변을 정리하다 보면 몸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면 보통 여러모로 무리를 하기 때문에 몸이 축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적인 상태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사실 이렇게 몸을 다시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가 휴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볼빨간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여름밤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현민님, 저는 이번 여름 휴가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동생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동생이 덥다고 자기 집에서 같이 게임이나 하재요. 그건 내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게 이런 이게 무슨 아쉬운 말씀일까요? 정말 이게 아이 참 글쎄요. 근데 일단은 뭐 집에서 같이 뭐 그냥 잘 시간 보내는 것도 뭐 이렇게 뭐 나름 뭐 집 떠나는 거니까 휴가라면 휴가라 할 수는 있는데 뭐 게임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나? 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좀 동네에서라도 뭐 그렇게 뭐 그 정도 계획은 있겠죠. 그죠? 게임은 그냥 잠깐 저녁이나 밤에 조금만 하는 거고 설마 낮부터 막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럴 거면 또 굳이?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기는 하네요. 네, 저도 한 번 내 친구들하고 여행 갔다가 친구들이 자기들 밤에 PC방 간다고 우르르 가가지고 나는 안 간다 이랬던. 그런데 그러고서 뭐 했냐면 그냥 숙소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 PC방을 굳이 여행 가서 가나 약간 이 생각을 하느라고. 그쵸? 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분과 잘 합의해 보시기를. 3967님, 휴가 1박 2일로 시골 다녀왔어요. 모기 물려서 물파스 종류 발랐는데 피부에 염증 생겨서 피부과 다녀왔네요. 일상 적응 중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들을 수 있는 음악, 몸과 마음에 무리 없이 스며드는 유기적인 소리를 만들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명은 만물인데요. 홍성 결성 농요 만물 사설과 사직대제 악장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사라져가는 향토 민요의 말과 의뢰의 노랫말, 거기에 전통 소리의 호흡을 전자음악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만물이라는 말은 풀과 나무, 바람과 사람, 흙과 물, 하늘까지 이어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우주와 자연 안에 생명을 의미한다고 해요. 만물이 저마다의 자리에서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네, 그럼 들어보시죠. 만물, 권송이의 노래, 정중엽의 신시사이저 연주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또 즐거운 피서 계속 마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인데요. 아까 전에는 홍성결성노뇨 농요 만물과 사직재례악이 함께 만난 음악 만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재례악에서는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악기 중에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편경은 돌로 만들어진 악기로 나름의 음정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월드뮤직 공명의 임용주 씨.

네, 임용주의 레 듣고 왔습니다. 3911님, 정말 너무 덥습니다. 인사님, 에어컨 적정 온도에 맞춰 놓으시고 쾌적하게 지내셔야 해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어릴 적 명절에 친척분들 만나면 용돈 주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아, 속마음은 덥석 받고 싶은데 욕심 많은 아이처럼 보일까봐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양했죠. 그러면서 속으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사양해야 되지? 진짜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휴 이제 못 이기는 척 받을까? 진심을 드러내기보다 한 번쯤은 머뭇거리고 숨기는 걸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죠?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괜찮다고 사양하고 또 기쁜 일에도 표정을 감출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요? 마음을 편하게 드러낸 하루? 아니면 또 한 번 진심을 감춘 하루?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4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오늘 꺼내서 들어봤어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계속 고민하죠. 예. 진심을, 이 원하는 바를 표현할까 말까. 표현한다면 또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이게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고 또 상황에 따라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너무 가까운 사이에 가까운 사이인데도 너무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섭섭할 수 있겠죠. 예, 우리끼리 사양은 적당히 합시다. 자, 오늘도 이음가족분들이 주는 사랑을 듬뿍 받고 싶습니다. 토닥토닥님께서 전 수줍음 많은 아이라 말로 사양도 못하고 엄마 뒷꽁무니에 숨어있으면 옷 어딘가에 용돈을 말 그대로 찔러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차이가 있는 건데, 아이고 말도 못하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괜히 찔러 넣기 좋게 주머니는 살짝 노출시키는 센스! 이 정도는. 예. 푸들푸들님, 진심을 감춰야 하는데 못 감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일 또 같은 실수를 할지언정 오늘 잠들기 전엔 우선 반성할게요. 그쵸. 이게 진짜 살다 보면 진심을 감춰야 할 때가 있죠. 뭐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났다는 것도, 예, 내가 이렇게 긁혔다는 것도 사실 들키기 싫은데, 아유 바보같이 그걸 못 참고 표시를 냈어. 예, 저도 그런 걸로 후회 참 많이 하는 편인데, 푸들푸들님, 예, 하루 지나고 나면 그쵸. 이게 진짜 살다 보면 진심을 감춰야 할 때가 있죠. 뭐 서운한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리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났다는 것도, 예, 내가 이렇게 긁혔다는 것도 사실 들키기 싫은데, 아유 바보같이 그걸 못 참고 표시를 냈어. 예, 저도 그런 걸로 후회 참 많이 하는 편인데, 푸들푸들님, 예, 하루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갈 거예요. 별일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 4161님, 어제 제 문자 읽어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6세 저희 반 아이들이 선생님 왜 그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제 기분이 좋아

제이래빗의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참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고 중간에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매일 거의 매일 뮤지컬 연습을 하고 있어요. 8월 말경에 오산에서 어떤 뮤지컬 한 편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락커 출신의 가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밴드 활동을 하다가 뭐 배신 아닌 배신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솔로로 대박이 나는. 그래서 이제 과거 회상 씬에는 이제 밴드 형태로 막 과격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가발을 써 말어 막 이걸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연출진들하고. 근데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가 되기에는 우리 가발 맞춰 걸을 때. 가발? 노래에 가발이 나와고 깜짝 놀라서 다시 들어봤더니 우리가 발 맞춰 걸을 때 뭐 이런 가사였네. 참. 0308님, 저도 어린이집 다닙니다.

콩콩 디미니쉬 오키오키 안개꽃 토닥토닥 일산 멋쟁이 여름 아이 하이하이 날 위에서 갓난이 핑크 공주 안잘레나 졸려 사랑 금빛 노을 샤이닝 스타 별빛 솔바라기 지금 이 밤 빵빵 권쌤 서쪽들 콩콩이 순이 나무 토파즈 푸들푸들 시카고몬 박은영 우리 개꿀이 두 번 뭐라고? 우리 개꿀이 두 손 번쩍 두 발도 번쩍 예, 까지 적어주셨고요. 이영애님 왜 많은 분들이 오늘도 덩덕궁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퀴즈 예, 퀴즈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선물에 눈이 멀어 빨리 보내라고 야단입니다. 그러게요. 캐나다에서 한국 오신 기념으로 선물 하나 당첨되시면 진짜 좋겠다. 근데 선물 드리는 건 제가 정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100% 잘 모르겠습니다. 7951님, 그 후로 오랫동안 신승훈, 갑자기 날 위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불러주었으면. 7951님 전화 걸어갖고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었는데, 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라밤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빨아야 라밤바 뭐 이런 게. 거기에 나오는 그 리치 발렌스 역을 맡은 그분이 그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기타 치고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친구 이름이 다나인데 오 다나 오 다나 I had a girl 다나 was a name 뭐 이런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기타 좀 치는 애들은 그날부터 그냥 공중전화 부스에 줄 서 있는가 기타 들고 왜 기타 들고 공중전화 기다리고 있냐고 예, 많이 했지. 닐리리 만보님 예, 더위로 잠 못 드는 밤인데 선곡 좋고 음색 좋고 기타 좋고 더위가 싹 가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냥이 수발러님께서는 언니랑 3살 차이 나는데 같이 나가면 저보고 언니냐고 해요. 동안이 제일 부러워요.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예, 이런 실수 안 하려고 정말 이건 누가 봐도 뭐 그냥 거의 엄마 딸 수준 아니다 싶으면 이쪽이 언니시죠라는 말 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약간 긴장감 떨어졌을 때 그냥 한마디 했다가 그거 참 수습하기 참 어려운데 예, 양인수 빨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는 걸 반성합니다. 요거랑 그 애기 봤을 때 예. 뭐 아들이죠.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신승훈 씨의 그 후로 오랫동안이었어요. 덩덕궁 당첨자는 닐리리 만보님이십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문자로 당첨되신 분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나 오늘도 꽝이야 하면서 예, 잠 못 이루실 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립니다.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일을 시작할 때 장비부터 빵빵하게 사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필요한 장비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장비부터, 뭐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장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의 장점을 이제 또 꼽아보자면 그런 게 있겠죠. 그 장비가 나의 그 의욕을 또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예. 텀블러도 샀는데 도서관 가야지. 가기 싫더라도 텀블러 봐서라도 몇 번이라도 더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라해 님께서 BTS가 그래미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공연에서도 계산 랩으로 소신을 전한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는데요. 그 시점에 맞춰 그래미 측이 방탄소년단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우연이든 아니든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미 상이 어떤 상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뭐야 이게? 그래미 우리나라 10대 가수 가요제 뭐 KBS 가요대상 이런 것만 보다가 그래미

자, 방탄소년단의 바디 투 바디 들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아리랑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공연 아직도 하고 있죠.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그 공연 때마다 전 세계 모든 팬들이 다 이 아리랑을 같이 떼창을 하는데 야,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특히나 감격스러웠던 건 일본에서 예, 그 수많은 일본 관객들이 이 아리랑을 같이 부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듣자 하니 그런 후일담이 전해지던데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되기 전에 일본의 그 방탄소년단 팬들이 아미라고 하죠. 그분들이 우리도 이거 불러도 되냐고 물어왔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한 당신들에게 우리가 아픔을 줬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노래 부를 자격이 됩니까? 라고 물어오신 거겠죠. 아마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아미들이 아 무슨 소리냐고 불러달라고 더 크게 불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참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712님 우리 모두 우리 오늘 우리 가족 모두 무더위를 잘 겨 무슨 소리냐고 불러달라고 더 크게 불러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참 여러모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5712님, 우리 모두 우리 오늘 우리 가족 모두 무더위를 잘 견뎠다고 서로를 칭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온 고딩 딸을 위해 시원한 수박 화채를 만들어줬더니 피곤했던 얼굴에 금세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별것 아닌 간식 하나에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힘이 났네요. 너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게 일단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예, 배어 있다는 게 진짜 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별거 아닌 간식 하나에도 행복하는 모습 그리고 솔직히 별거 아닌 간식 아니죠. 시원한 화폐 이 화폐? 화폐 더 좋지? 시원한 화폐 신사임당으로다가 그건 아니더라도 예,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수박 화채 화채 말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 이 화폐가 갑자기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나가질 않네. 아, 가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느낌님께서 콘서트도 못 가고 아프기도 아프고 집에 식구들은

사연인지. 자, 자랑이다 싶으시면 자랑으로 보내주시고요. 고민이다 싶으시면 농담입니다. 야, 3대 6명이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부, 자녀 둘. 크, 조합 예술이다. 예. 자, 어디로, 아, 국내하고 국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구나. 아유, 난또 어딜 구체적으로 골라야 되는 줄 알았네. 자, 국내 혹은 국외 이렇게 키워드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맨 앞에다가 말머리로 국내, 국외 딱콕 집어 주셔야 저희가 이렇게 나중에 집계하기가 좀 편합니다,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시거나 덩덕쿵, 예, 두 가지로만 받을게요. 아, 국내, 국외. 뭐 기왕 가는 거 외국으로 적금까지 들으셨으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요즘은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예, 국내도 뭐 훌륭하죠. 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볼빨간 사춘공이로 보내주시거나 덩덕쿵, 예, 두 가지로만 받을게요. 아, 국내, 국외. 뭐 기왕 가는 거 외국으로 적금까지 들으셨으니까 외국으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예, 요즘은 우리나라도 좋은 데가 굉장히 많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예, 국내도 뭐 훌륭하죠. 예,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볼빨간 사춘기의 노래 들으면서 고민 좀 해볼까요? 여행.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자, 결정해 드립니다. 첫 번째 사연, 며느리가 가족여행을 위해서 적금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디를 갈까요? 아, 국내? 국외? 고민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국내파 8399님, 아직 우리나라도 다 못 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국내를 추천합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외국 못지않게 좋은 곳이 많긴 하죠. 예. 김인설님, 국내, 외국 가면 고생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좋은 곳 많아요. 서쪽들님, 예, 국내. 외국에 3대가 가면 챙길 것도 많고 돌발 상황도 있으니 국내부터 차차 폭을 넓히면 어떨까요? 예, 다 합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국내, 외국 가면 고생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예, 좋은 곳 많아요. 서쪽들님, 예, 국내. 외국에 3대가 가면 챙길 것도 많고 돌발 상황도 있으니 국내부터 차차 폭을 넓히면 어떨까요? 예, 다 합리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국외파입니다. 국외. 꽝순이님께서 하도 뭘 해도 안 되니까 아이들을 꽝순이로 바꾸신 모양이에요. 국외. 적금 부은 보람이 느껴지게 저 같으면 해외로 나갑니다. 단 나가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돈을 많이 써주시는 쪽으로요. 약간 이렇게 같이 부담하는 거.

한 어머님이 흥도 떨어지실 테고 지루해서 다시는 노래방 가자는 소리 안 하실 것 같아요. 트로트를 부르고 신나게 놀아요. 9414님, 뭐니 뭐니 해도 노래방 갔으면 트로트 신나게 부르고 춤도 잘 춰야죠. 찰랑찰랑, 뭐 당돌한 여자 등등 선곡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반해 노래방 가자는 소리 안 하실 것 같아요. 트로트를 부르고 신나게 놀아요. 9414님, 뭐니 뭐니 해도 노래방 갔으면 트로트 신나게 부르고 춤도 잘 춰야죠. 찰랑찰랑, 뭐 당돌한 여자 등등 선곡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에 반해 발라드파. 박은영님, 아무래도 발라드를 더잘 부르실 것 같은데 본인이 잘 부르시는 걸로 부르세요. 0760님, 자신의 취향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시어머니 취향대로 맞추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서요. 여기까지 간다고? 그러네요. 이거 굉장히 좀 무서운 말 같아. 예. 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박빙이었습니다. 53.

네, 애타게 너를 찾는데. 이 노래 전체 통틀어서 제가 유일하게 알아들은 부분입니다. 아웃사이더의 피에로의 눈물. 피에로, 이게 피에로인 거죠? 피에로, 예. 표기가 피에로의 눈물로 되어 있는데, 피라고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뭐 그 노래 가사 속에 막 피도 등장했던 것 같고. 아, 정말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들었는데, 뭐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밖에 못 알아듣겠고. 아웃사이더 이분이 어마어마한 빠른 랩, 그러니까 속사포 랩이라고 불리는 그 랩을 구사하시는 분인데, 이분 노래 치고는 그렇게 여기선 빠른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뭐 이건 뭐, 아, 예. 전 그 의문이 하나 드는데, 이분도 노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히트곡들도 몇 개 되시고. 뭐 공연 같은 거 하면 그 가사들을 어떻게 외워서 부르지? 발라드 몇 줄 되는 것도 안 외워져가지고 막 그렇게 애쓰고 뭐 하다가 틀리고 이러는데, 이 빠른 것 전혀 다른 구조를, 뇌 구조와 구강 구조를 갖고 계신 분인가? 야,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냥이 수발러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트로트 몇 곡 준비할게요. 당돌한 여자 포함해서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오늘 고민사연 주인공 뺑여사님, 냥이수발러님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요. 자, 이제 K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가봅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소리들이 있죠. 뭐 바람소리, 물소리 같은 것. 그 소리를 묘사한 음악도 시원한 느낌을 주겠죠. 예. 근데 예, 소리를 묘사한다고 해서 그 음악에서 소리만이 느껴지는 건 아니죠. 바람 소리를 표현한 음악에서는 바람이 촉감으로도 와닿는 것 같고 바람의 풍경이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물을 묘사하는 경우도 그렇겠죠. 샘물, 시냇물, 폭포, 파도 어떤 물을 묘사하든지 소리와 함께 온도, 촉감, 물결,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있다. 수영을 할 때 와닿는 물의 소리와 느낌을 가야금으로 묘사하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자, 오늘은 그런 곡의 온도, 촉감, 물결,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수영을 할 때 와닿는 물의 소리와 느낌을 가야금으로 묘사하면 어떤 음악이 될까요? 자, 오늘은 그런 곡을 골라봤습니다. 서정민이 작곡하고 서정민, 김예나, 김보경, 조희영, 홍솔휘가 25형 가야금을 연주합니다. Swimming이라는 곡.

예, 좀 시원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예, 수영할 때 느껴지는 뭐 물소리, 촉감, 기분까지 그려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셨을까요? 냇가나 뭐 바다에서 헤엄치던 어린 시절 회상한 분도 계시겠죠? 또는 수영장 풍경이나 그 풀장의 소독약 냄새? 그런 거 느낀 분도 계셨을까요? 아무튼 이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얼마나 다채로운 묘사를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울지구님은 중후하고 웅장하고 묵직해요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토파즈님은 가야금 서늘이 한음하는 물방울처럼 맑고 경쾌하게 들리네요 해주셨어요. 뭐안 그래도 가야금은 물방울 소리랑 참 흡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하죠. 서정민의 스위밍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5299님, 중학생 딸내미가 아빠 흰머리가 많아서 투톤이야. 아빠 염색 좀 해줘라 라고 하길래 오늘 남편 머리랑 눈썹 까맣게 염색해줬더니 10살은 젊어 보이네요. 잘생겼다 내 남편. 그러게요. 이렇게 잘생긴 남편을 너무 방치하신 거 아니에요 그동안? 흰머리가 이렇게 많으시면 아무래도 좀그 나이 보이는 나이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염색이 참 중요합니다.

김용우, 이한이 두 분이 함께 해줬습니다. 자진 아리. 성우 방호님께서 왠지 이 노래가 견인 트럭에 앉아있는 제 모습과 잘 어울리네요 라고 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운전하시는데

잘 어우러지면 어려울 게 없을 텐데요. 돈디님께서 남편이랑 싸우고 친구 사춘기 딸이랑 싸우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제가 한 번도 참을 걸 후회도 살짝 되네요. 아이고, 예, 뭐 이미 싸운 걸 어떡해요. 아마 남편분도 사춘기 따님도 또 돈디님께서 남편이랑 싸우고 친구 사춘기 딸이랑 싸우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제가 한 번도 참을 걸 후회도 살짝 되네요. 아이고, 예, 뭐 이미 싸운 걸 어떡해요. 아마 남편분도 사춘기 따님도 똑같이 후회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싸운 건 어쩔 수 없지만 사과하는 건 먼저 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충은의 소금 연주곡, 란을 위한 노래 오늘 끝곡으로 준비하고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조선 왕실에서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해서 동빙고나 서빙고에 보관을 해두었고요. 왕실에서 쓸 얼음은 특별히 궁궐 안에 있는 내빙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동빙고의 얼음은 주로 제사 때 쓰였고요. 서빙고의 얼음은 관료나 양반 외에 특별한 용도로 쓰였습니다. 궁궐 안에 두는 내빙고의 얼음은

대인난 대인난 하니 개 사모하고 야 오경이라. 출문망 출문망 하니 청사는 만중이요 녹수는 천회로다.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무궁탐탐하여 오늘 밤 서로 즐거움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여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엽 대인난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대인난의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요. 사람인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죠. 떠나간 사람을 기다리기 어렵다, 참기 어렵다 이런 말로 쓰인 듯하죠. 대인난 대인난 하니 개사모하고 야오경이라. 사람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달기 세 번 울어 새벽이 되었네. 출문망 출문망 하니 청사는 만중이요 녹수는 천회로다. 문 밖에 나가 바라보니 청사는 겹겹 푸른 물은 굽이굽이. 이윽고 개 짖는 소리에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드니 반가운 마음이 무궁탐탐하여 오늘 밤 서로 즐거움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 이 부분은 어려운 내용은 없죠.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백마 유야랑이 넌지시 돌아왔습니다. 백마 유야랑이라고 하면 흰 말을 타고 놀러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가 돌아왔음에도 노래 속 주인공은 그를 반가워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어제 서울 기온이 38도였고요. 오늘도 비슷하다고 하죠. 그런데 경남 양산이 42.5도까지 올라가서 122년 만에 기상관측 역사상 국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최근에 유럽이 40도가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날이 더우니까 모든 게 마비되는 듯 쉽지 않은데요. 더위 때문에 예정된 행사가 취소된 곳도 많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 더위 대비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시원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더위 이야기가 나오면 늘 조선시대 사람들 생각이 나서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조선시대 사람들 여름나기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한겨울에 한강에서 얼음을 채취하는 일이 아주 큰 역사였고요. 그 얼음은 동빙고, 서빙고에 잘 보관을 했고요. 왕실에서 쓸 얼음은 내빙고에 특별히 보관을 했다가 여름에 꺼냈었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 동빙고, 서빙고는 지금 동네 이름으로 남아있어서 어느 곳에 있는지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빙고는 창덕궁의 요금문 안에 있었습니다.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얼음을 보관하고 있다가 한여름 무더위 때에 열어서 여러 용도를 썼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얼음 이야기를 하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조선시대 얼음 그 쓰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더운 날에는 크게 힘이 드는 일은 자제하고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럴 때 듣기 좋은 화평한 음악 이번에 골랐습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을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천년만세 준비했는데요. 시원하게 피리와 가야금 두 대 악기 연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이렇게 세 곡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아명으로 천년만세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민의식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 오늘도 부지런히 출석해 주셨고요. 봄봄님께서 날씨가 많이 덥지만 시원한 음악을 들으니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산책길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지초실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도로 노면 온도 열 화상 사진 보내주셨어요. 어제 오전 11시 군포도로 노면 온도 열 화상 사진입니다. 60도입니다. 오후 2시쯤은 70여 도 되겠지요. 저녁에 목, 얼굴, 코, 구멍 가렵네요. 뜨거운 열기예요. 그래도 대추는 연그러 갑니다. 불볕에도요. 국악산책 애청자 여러분, 폭염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실감이 나는데요. 도로 노면이 60도에서 70도까지 와, 상상이 안 갔는데요. 어제가 얼마나 더웠는지 여실하네요. 저도 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차를 두고 나갔다 왔거든요. 어우, 저 미칠 뻔했어요. 표현이 좀 심하죠? 정말 더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더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준비했습니다. 이 상령산을 연주할 때의 첫 시작 부분은 거문고 독주로 하는데요. 거문고 독주 부분이 특별히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독주에 이어서 나머지 악기들, 가야금, 대금, 해금, 피리, 단소, 양금 이런 악기가 합류하면서 줄풍류 합주의 묘미를 더해주는데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고 급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스무박 한 장단이라는 긴 사이클을 이루는 그런 느린 속도에 몸을 맡기면 몸과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지그시 눈을 감고 기의 흐름을 느끼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죠. 가진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려드립니다. 정노학회의 연주입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맥박의 횟수가 더욱 안정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진 회상의 첫 곡 상령산 들으셨습니다. 정로학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그 오프닝 때에 동빙고 서빙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빙고에서 한강 얼음을 보관할 만큼 옛날 한강은 얼음이 두껍게 얼었는데 요즘은 한강이 잘 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구가 전체적으로 많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겠죠. 기상 관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최근 연평균 기온이 상승했고요. 최근에 30년 대비 최고 최저 기온도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열대 기후 경계가 더 위로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21세기 후반 무렵이 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 지역까지 이 아열대 기후 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한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과잉의 시대에 이 지구 온도도 그런 과잉의 시대로 진입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6944님께서 악기마다 다른 여유와 호흡으로 연주하니 더욱 느린 정감을 일으키네요.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고요. 또 마들제님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란 설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21kg입니다. 더워서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건강합시다. 더워서 물을 많이 먹어서 영혼도 무거워졌을까요? 하셨습니다. 아, 요즘 정말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몸무게가 좀 늘어날 수 있지만 물로 늘어난 몸무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물 많이 드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의 음악 골랐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도 넉넉한 속도를 즐길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이렇게 느린 속도의 음악이 우리에겐 필요하죠. 게다가 한여름이지만 온도 적당한 봄 풍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곡,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어보려고 합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던고 강권순의 노래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려드립니다.

버들은 실이 되고 꾀꼬리는 북이 되어 짜내느니 나의 시름 누구서 녹음방초를 승화시라 하든고. 여창가곡 우조 이수대엽 버들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녹색의 버들 노란빛에 꾀꼬리가 있는 풍경만으로도 봄의 서정이 물씬 전해지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합니다.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1007님 언제나 반갑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노래 부르기와 관련된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끔 노래를 부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저 듣기만 하는 편인가요? 물론 노래를 듣는 것이 듣지 않는 편보다 훨씬 좋고요.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르기까지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혼자 부르는 것도 좋지만 여럿이 함께 부른다면 더욱더 좋다 하는 이야기,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됐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토프 로이더라는 작곡가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라는 책에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서양 사람이 쓴 글이고 그들의 환경에 맞는 이야기를 써서 분위기는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래를 부를 때 신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내용은 동서가 다른 게 아니고요. 또 무엇보다 쉽고 재밌게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아도 좋을 듯 해서 오늘 그 중에서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의 글 부제가 외로운 영혼에게 좋다라고 쓴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다. 오늘 당신은 노래를 불렀나? 아니라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부르자.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 빛. 우리는 기뻐서 노래하고 슬퍼서 노래하고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노래한다. 교회에서 행사장에서 샤워하며 사랑을 고백할 때 아기를 재우기 위해 노래한다. 과학을 사랑하는 진화론자는 어쩌면 회의적으로 물으리라. 노래를 부르면 뭐가 좋은데? 노래의 장점은 아주 많다. 우선 사람들을 많이 사귄다. 원하든 원치 않든 외로울 시간이 없다. 최근 들어 무언가가 달라졌다. 남녀노소 사람들이 모여 노래한다. 독일만 하더라도 18만 개 성가대에서 500만 명 이상이 노래한다.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심리치료도 즐거운 합창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함께 노래하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사람들은 함께 노래하고 콘서트를 즐기고 함께 먹고 함께 여행하고 서로를 알아나간다. 노래는 사람들을 결속시킨다. 둘째,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 뮤지션이라면 음악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잘 안다. 몇 년 전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한 연구 결과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증명했다. 노래할 때 세심하게 조절되는 들숨과 날숨이 요가와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장에 따르면 노래는 신체 대부분의 근육 움직임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합창단 활동은 심장 근육에도 좋다. 이런 연구 발표를 만날 때마다 나는 궁금하다. 이런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피실험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을까? 나는 노래가 요가와 같은 효력을 내

낸다고 발표한 스웨덴의 이 연구를 조사해 보았다. 놀라지 마시라. 이 실험은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15명이 80억 명을 대표한다고? 위대한 통계를 위해 건배. 젊은 피험자들은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허밍하고 느린 기도문을 읊어야 했다. 그때 과학자들이 심장박동을 측정했고 노래 박자가 심장박동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아무도 조깅 때 발라드를 듣지 않는 것이다. 빠른 음악, 빠른 심장박동, 느린 음악, 느린 심장박동. 굳이 실험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으리라. 연구팀은 또한 맥박이 집단으로 동기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결론, 길고 느린 노래는 요가 호흡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합창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오래전에 잘 알려졌으므로 이 연구의 진짜 목적은 노래를 어떻게 재활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아마도 언젠가는 심장 전문의가 합창을 처방할 날이 오고 우리는 노래로 심장 질환을 치료할 것이다. 피실험자 15명이 치료법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때까지는 처방전 없이 그냥 노래하자. 노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산다. 화이팅!

경기민요 태평가 들으셨는데요.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합창으로 여럿이 다 같이 부르면 행복감이 두 배로 늘어나겠죠.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책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노래를 부르면 건강해진다라는 제목의 글 부제로 외로운 영혼에게 좋다라는 글 소개해드렸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어느 과학 저널에 게재가 돼서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그 논문을 읽고 쓴 글인데요. 청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젊은 피험자들이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허밍하고 느린 기도문을 읊기도 하는 그런 느린 음악도 노래하도록 하면서 함께 심장 박동을 측정했고요. 노래 박자가 심장 박동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빠른 음악은 빠른 심장 박동, 느린 음악은 느린 심장 박동, 또 길고 느린 노래는 요가 호흡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그런 결론을 냈다고 하죠. 이런 결론을 본다면 우리 가곡 중에 가장 느린 이수대엽과 같은 노래는 요가 호흡을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겠죠. 빠른 음악은 빠른 대로 또 다 같이 합창을 한다면 맥박이 집단으로 동기화되는 그런 현상 실험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부들말님께서 송지호님이 들려주시는 여창 남창 가곡이 아침 요가에 효과를 주는군요. 박자가 느린 가곡들을 자주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글동무님께서 잠깐 이게 화면 가렸는데요. 글동무님께서 국악방송 듣기 시작하면서 타령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국악 노래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셨습니다. 네. 좋겠네요. 국악 노래방. 이어서 불교 음악 한 곡 준비했는데요. 도량을 정화하기 위해 하는 염불 천수바라입니다. 천수바라는 바라춤인 천수바라무를 출 때 부릅니다. 바라무는 양손에 바라를 들고 추는 춤인데요. 이때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이 좀 이런 더위에도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서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른다 하는 그런 그 듣겠다는 소개해드렸죠. 제가 산스크리트어는 잘 몰라서 발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부분의 사설 나모라 다나 다라야야 나막 아려 바로기제 세바라야까지 부르면 태평소 연주가 시작이 되면서 음악이 펼쳐집니다. 앞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삼복께 귀의합니다. 크나큰 자비의 성 관자재 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아 모든 두려움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그에게 귀의합니다. 바라춤 반주음악으로 쓰이는 천수바라 듣겠습니다. 상진 스님의 태진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효음 스님의 북,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연주가 참 매력적이죠. 연불 소리와 호적 소리가 묘한 조화를 이루고요. 서로 무심한 듯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때 발아춤을 함께 추기도 합니다. 천수경 가운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부르는 음악 천수발아 들으셨는데요. 상진 스님의 징과 연불, 위재영의 태평소, 상진 스님의 태징, 효원 스님의 목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어젯밤에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을 들으면서 잠을 잤어요. 오늘 밤에는 시원한 국악을 들으며 자려고요. 뭐가 좋을까요? 하셨는데요. 저는 이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하고 아주 대조되는 음악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영산회상의 첫 곡 상령산을 검은고 독주로

들어보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아마도 알파파가 활성화돼서 수면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에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김창조, 한성기, 최옥삼의 계보를 지닌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 가락은 제자 함동정월이 보유하고 있다가 명고 김명환과 함께 정리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함동정월은 스승의 가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그 가락을 제대로 구현했다 하는 구술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김영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형섭의 가야금, 김정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자진몰이 장단에 아주 섬세한 표현들이 집중돼 있었죠. 가랑비 오는 가락, 말 뛰는 가락, 말이 흩어져 돌아가는 가락, 이런 여러 가락 들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런 표현도 최옥삼류 가금산조 자진몰이의 특징이자 매력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에 남도민요 흥타령 듣겠습니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요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 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 꿈은 꾸어서 무엇을 할 거나.

아이고 대이고 허허 성화가 났네 해. 참 삶의 무상함이 느껴지는 노랫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소리와 아쟁이 마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듯 펼쳐나가는 연주 들을 수 있습니다. 남도 흥타령 듣겠습니다.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느린 중머리 장단이지만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중정한 속도로 부르는 남도 흥타령. 이 소리와 아쟁의 어울림이 참 좋았죠. 이 노랫말로 보면 약간의 감정 과잉이 있지만 속도는 오히려 자제하면서 불러서 특별한 묘미가 있는 곡이죠.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서정호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 흥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태평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태평무는 일제강점기 때에 서울 경기 지역의 예인들에 의해서 집대성이 된 춤입니다. 김인호와 한성준 계열의 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왕과 왕비, 문무백관의 배역을 정해서 격조 있는 춤 동작으로 추는 춤입니다. 춤을 통해 액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음악적으로는 경기 무학의 다양한 타악 장단이 일품이고요. 춤을 함께 보신다면 그 장단에 맞추는 발디딤새가 볼만합니다. 태평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경기도당 꽃의 다양한 장단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이죠. 태평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끝부분을 신하위로 마무리했네요. 박범태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듣겠습니다.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김동준의 장구장단입니다. 녹음방초 성화시

장장한 숲속은 백효를 찾으구야. 때때마다 성용 앞에 사냥 찾

꽝꽝 가루란 차르르르르르르 벅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거패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잡고 흑어 시로 지게 메우고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 녹음방초, 김동준의 장구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3453님께서 벌써 끝날 시간이라 아쉽지만 이런 일상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조선시대에 얼음을 보관하던 동빙고, 서빙고, 내빙고 이야기 해드렸고요. 또 음악으로 좀 시원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상령산이나 이수대업 같은 여유 있는 속도의 음악도 들려드렸습니다. 속도가 느린 음악을 들으면 마치 인견과 같이 시원한 소재로 품이 넓게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듯 시원해져서 오늘 느린 속도 음악들도 함께 나눠보셨고요. 가야금의 청망한 가락도 시원했죠. 당분간 날이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면역이 되면 좀 나아지긴 하겠죠.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엽입니다. 저는 내일 올게요. 여러분 무덥지만 그래도 시원한 시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대나리 못짐 윤유리 집행일을 우와 톡톡 짚고 헛걸어서 올라오며 시절 노래를 부르나

사람들 어이거리 오늘은 간다 어디가 잘며 내일은 간다 어디 자룡 타고 월가금 헛둔 청춘마다 가지고 쓰면 즉시 한양을 가려운 마는 조고마은 윤대탈이로 몇 번 자고 그랬 말이냐 불쌍 토래

좋아 순정을 아니 든다 후 월삼동 주호석 중아 양의 경각이 뛰어든니 삼재앙 동기 몽룡씨 카도지만은 여

없거날 내가 저놈을 불러 물어볼 수밖에 없군. 아나, 얘야, 저기 가는 아해야. 저놈이 힐끗 돌아보며 대답도 않고 서 있거늘. 이 자식, 어른이 부르면 썩 오는 것이 도리 옳지. 가만히 서서 보기는 이놈. 방자란 놈은 어긋나기로 남은 소 유명한 놈인데 어사또를 바라보니 하도 헐기채려 제 마음에 가소롭던 것이었다. 어사또 턱 밑에 바싹 들어서며 바쁘게 길 가는 사람 왜 부르요? 이 자식, 너 어디 사느냐? 나 살기는 다 죽고 나 혼자 산데 사요. 이 자식, 혼자 사는 데가 있단 말이냐? 아, 나만 산 게 혼자 산 데 아니오? 아, 이 자식이 남원을 남한이라고 하는구나. 그래, 맞았어. 맞아,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됐소, 우려. 얘라, 이놈. 그래, 너 어디 가느냐? 양반 독차전디 가요. 한양 간단 말이로구나. 핫다, 당신 소강질 뒷문에 움막 짓고 살았소? 오, 그놈 괘씸한 놈이로고. 그래, 한양에 누구를 찾아가는고? 나 한양 묵은댁에 가요. 묵은댁이라. 집시락 두터운 데도 아닐 끼고. 오호, 너 구간댁 간단 말이로구나. 웠다매, 당신 귀신이 아니라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싸겄수예. 얘라, 이 자식. 구간댁이는 어찌 허여가느냐? 아, 왜 그렇게 물어쌌소?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 그럼 내가 바쁜 게 얼른 일러주지라오. 우리 골 남은 옥중 춘향 편지 갖고 구간댁 이몽룡 씨를 찾아갑네다. 예, 처음에 무례한 말이다마는 그 편지 잠깐 보여줄 수 없니? 어떠, 이놈의 어른 좀 봐. 아, 염치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생김생김은 점잖게 생겨갖고. 여보시오, 나 뭐 규중 편지 사연을 무슨 말을 쓴지 알고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이놈의 어른아, 이 자식, 네가 무식한 말이로다. 옛 문장이 이르기를 후공총총 설보진 하야 행인님 말 우개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다시 봉헌들 허물 되겠니? 문자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를 아는 척 하느라고. 핫다, 그 체린 조격보담은 문자 속은 바로 거들어 그랬네, 그려. 편지 줄 일은 아니오마는 당신 문자 쓰는 것이 하도 심통해서 주는 것이니 얼른 보고 주시오. 오냐? 어사또 편지 받았대요, 보니. 춘향 글씨 분명구나. 편지 사연 하였으되 벼로광 미우금 삼재 적서가 단조라야 약수 삼철리에 청주가 끊어지고 북해말리에 홍안이 없음에 북천을 바라보니 망안이 옥천이오 운산이 원격하니 심장이 구열이라 이화에 두견 울고 어동에 밤비 올지 정말 기홀로 왔냐 상사일중이 지왕 절로라도 차가는 난조리라 무심한 호중무원 철지에 오락가락 정불지어이기오 비불야승이라 오급장단으로 화조월숙을 보내더니 신관사또 도염후와 수청들 아홉기로 저 사모피 가옵다가 처복하나 경을 당하여 모진 목숨

아니, 아이는 올라가고 의사 또 내려오다 그놈을 지내놓고 가만히 서서 생각해보니 방자가 틀린

얘기 있냐, 왜

0: 이리야 수주림 무삼진곡 진당군 소절 헌디에 거기 무삼체가 되어 암자 형자게 웬일이냐 이곳이 못도다 내 탓으로
1: 장자가 수년을 모시던 저 도련님을 모를 리가 있으리오. 장을 하는 사람은 잠시 재담이었다. 방자가 곁에서 의사또 우는 모습을 이리저리 보더니
2: 아이고요, 우리 서방님 아니시오? 아이고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0: 소인 방자 농부나니요. 행차 후원

0: 당자야,의지를 알아. 당자야, 우지 마라. 이놈을 당장 산문 출도를 하여 봉고를 하리라. 방자란 놈은 눈치가 비상한데다 관물을 많이 먹은 놈이라 이 말을 듣더니 어찌 좋던지 저도 말을 함부로 하겠다. 소인이 사또니 보호역줄이 되오면 남은 출도시 방망이로 대강생일을 깨뜨려버리죠. 이놈아, 내가 의사만 허였으면 그리 허겄다 그런 말이다. 서방님, 그런데도 아옵고 저런데도 아옵네다. 소인을 속이시지 마옵소서. 의사 또 방자 듣는데 실수를 하셨는지라. 예, 방자야.
1: 예?
0: 이 서간을 가지고 운봉관가에 들어가면 주시는 게 있을 테니 잘 간수했다. 남은 광한루에서 만나자. 그럼 서방님 부대 안녕히 행차하소서. 방자와 작별을 하고 의사 또 춘향 생각에 더욱 걸음을 재촉하여 내려가실지 때마침 5, 6월 이종시라 농부들이 모를 섬이며 풍장을 치고 농부가를 허던 것이었다.

여를 상사요.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내 말을 들으고 와 농부님 말을 응어요. 하면 우리 농부 세절이로구나 비래.

어디요? 돋는 달 드는 해로

얼굴 상사디요. 일이 한참 매기더니만은 해가 슬프시 넘어가니 자진 농부가로 넘어가던 것이었다. 두리둥둥둥둥 꽤갱매께 룰룰룰 상사디 어구구구 상사디요. 룰룰룰 상사디 보라.

상상이 우린다면은 사판이요 어찌 허여 사판인가 우리 원론님은 둘이판요 거부장자는 뺏기는 판 육방관 속에 먹을

롤롤 상사리 여본 손동부님 말 들어 와도 말 들어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듯 예.

어디 거느냐 방아루야 저리 떠냐 오자교도 무사던가 객사정치왕유 색시는 나구를 메고 두든 뒤요

언니 예별 헌드하는 곳이로구나. 사는 상 종상 소리 예뜻 소리로구나. 북문안을 들어선니 역주원을 무난 커날 명일사 거행을 분부하시고 춘향집을 찾아갈지 일락선산 황후대 대역 집집마다 밥짓노랑 저녁

통편에 손난반송 귀눈보봉구냐저리오 연목가운데 석가산도 무르리고 강심

면에 두른 나문 칸칸이 무너지고 행랑은 쓰러져서 몸체는 이그러졌네. 문호에 붙이고 범벽

0: 아니야. 그 날에 청삽살이 공광지였고 나 서거나 아사 또 이루온 발을 쌈 이게 여지지 마라 주인과 같은 손이로다 무엇을 하냐 방황하며 미리 생각 처리 생각
1: 그 안을 가만히 살펴보시니

보시난디 그때여 주냥 무지는 환웅 탄을 먹고 세상 소반이다 받쳐놓고 두손 합장 비는 마

서거. 임자생 송춘영은 낭우러를 하여 소녀가 흑을 헌다. 영재 경가이 트였으니 효자 중생 내리어 붙어를 하나.

이건 옥중 전향 살려갔어. 당당아 탄상을 가르라.

야, 의사또님이 밖에서 이 모양을 보시더니 내가 선영덕으로 의사된 줄 알았더니 이곳에 와보니 우리 장모의 정성덕이 반 이상이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나를 그냥 위어 뜯어버릴 테니 내가 잠시 속여서 여러 사람이 찾는 듯이 한번 불러볼 수밖에. 여봐라, 아니 암도 없느냐 이러느라 춘향모 필다 깜짝 놀래. 향단아, 천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된 게 성주조상이 모두 발동했는갑다. 어디서 이렇게 온유월 장마에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향단이가, 아이고 마님 밖에서 누가 찾아요. 아이고 내다 봐라. 그 누구를 찾으시오? 너가 마나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마나님, 밖에 어떤 꼭 거린 같은 사람이 마나님을 꼭 뵙자고 합니다. 아이고, 이 정황 없는 나를 누가 와서 보자고 한단 말이냐. 없다고 따 보내라. 향단이 나와, 저 우리 마나님이 어디 가고 안 계신디라오? 그 딸 것까지야 뭐 있느냐. 내가 여기서 저 그 비는 소리 다 듣고 봤다. 너 마나님이 안 계시다고 허거들랑은 아까 그 삼청동 이몽룡이 잘 되라고 빌든 그분만 나오시면 된다.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아 여기서 비는 거 다 듣고 배겠으라오? 좀 내다 보시지요. 그 어떤 사람이 늙은 나를 성가시게 이렇게 오느라 가느라 야단이다냐. 준양 모친이 떠들고 한번 나오는디. 준양 모친인다 온다. 준양 어머니가 나오난디. 백수 면벌이 밥불이 뒤에 가다 아르가 털이 늘어지고 부라진 허리 손 들어온 꾸영거리고 나오더니 아하 저

들어온다. 내 신수 불길하야 문화음동녀 딸한다. 금호같이 길드네 중아들은 눈디 무슨 정황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어. 날 찾을 사람 없네. 어서 가소. 어서 또 이런 말

친이 말 듣고 이가 라니 운우 이가요 성한 성규 많은 이가 운우 이건 유를 알 수 있나 이 사람아 말을 듣소 70당년 늙은

다녀왔으니 차례지를 모두 말하닐세. 너를 모르나 장모장 내가 망령이여. 춘향 모친님 말 듣더니 아니 우셨죠? 장모라니 예? 장모라니 웬 말이여. 남본듬 내 구입장이돌 아니 꽃군동록들아

날이 쉬웠나요? 인사 한마디는 전혀 없고 내 집 본전을 다지면서 싱글 빙글 비웃으며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 알고 이 가람은 이 갈린다 늦게 실대어 속아서 으어사 뚜이룻말 장모가 진정 모르다고 언제 그주 성명을 일러준세 서울 삼창봉산원 춘향당군 이몽룡 그래도 내가 날 몰라 춘향모 제님 말 듣더니 허간이 퍽퍽 하고 흉중에 답답 두 눈이 캄캄 한참 말을 못하더니 말은 오사또를 뚜뚜루인비 팔아보더니 자네가 참으로 몽유이야 아!

군안된 사우 바나레사 뚫어준다 땅에서 불끈 솟았나 하우제 타키봉 던지 구름 속 쌓여 왔나 서울에서대한 던지 바람결을 날려왔나 분소는 반사 태기를 얻으니 우리 깊어서 이제 온가

중운가 야수어 타구일 어떤 이들을 갔다가 이제 온가 들어왔세

그르르르르르르 간세네 방그르르르 와세. 방으로 들어가 좌정한 후에 향단이 절을 하며 소녀 향단이 무난이오. 왔다 향단아, 이제 너야 쓰는 살았다. 걷는 방에 점화하고 고두쇠 불러 관에 가서 고기 사오라 하고, 너는 닭 잡어 찬수장만에 어서 진지 지어라. 그리고 야야 향단아, 우선 급한 것이 촛불이다. 촛불 좀 가져오너라. 촛불은 뭐 다른 일이 급피하다닌가. 아이고, 우리 사위의 얼굴 좀 봐야 할 것인디 눈이 침침해서 보여야지. 아,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컷 볼 텐데 무엇이 그리 급한가? 어따 이 사우 양반아, 대장부 마음이라 마음이 놓고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라 낮이나 기다리고 바랬던 우리 사우 얼굴 예전 얼굴이 그대로 있나어서 좀 보세.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어무 받아들고 의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는 대방거린이 되어왔거날 춘향무 간담이 서늘하여 의사또를 물그러 이미 팔아 보더니 털었던 촛불 내던지고 잘 뛰었구나. 잘 뛰었는데 여거를 여거 죽은 형신 새가 잘 뛰었네. 책방 속을 읽을 때는

기네 그리워 춘향 모친이 광기증에 일어났어 오면 얼어 우르르르르르르르 더구나 간단히 칠성 나은 무화로 몰똥을 두노와 반짝 뜨르서 광풍부두지며 백일정성을 드린다면 아니 된다는 게 없다더니 일년이 다가도록 밤낮 죽수 피렀더니 그린대요 왔네 그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전부 여가 그려가지고 왜 여기 왔나 내 정성이 부족어요 저저연이 되얀든가 한헌짐이 노천에

0: 나 이제는 잘 뛰라고 뛰어볼 때도 없이 드니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 딸 준양이는 영주건데 나 다 잘 꼭 주저앉으며 가슴을 콩콩 두드리고 머리도 즉 꼭 부딪히며 저 황여추 쓸성팔왕 남치구소지를 거두어 진나
1: 의사 또는 시치미를 뚝 띄고 우는 춘향모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겠다. 장모, 날로 보아서 그만 참소 참아. 그런데 참 장모가 말하니 말이지 내 얼굴 많이 변했지? 춘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이 좋았지.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말하더라도 서울서 둘째가라면 설기 알던 형세인데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허망하게 나가대 그려. 아, 집안이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그려. 할 수 있나? 아버님께서는 일가댁 사랑해가 학장 지르시고 어머님은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내다가 풍편에 듣자 하니 춘향이가 본관 수청을 들어 잘 되었다기에 돈백이나 얻었을까 하고 왔더니 아 춘향이는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되었으니 내일인 당펠세. 춘향모 기가 막혀. 울화나는 정도로 해서는 당장 내쫓겼으나 그럴 수도 없고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이 서방 말을 들으니 가히 없소만은 내 신세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히오. 어느 아들이 있어 딸이 또 있어 춘향 하나 믿고 산 뒤 지가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 두겠소. 이 집도 벌써 팔아먹고 춘향 미음 양식거리도 없으니 아 이 서방은 구간사또 차제니 저녁은 물론 잡쌌을 테지만 우선 주무실 데가 없소. 풀 뗄래야 낭기도 없고

않고 나무 한 무심으로 불 때리오 서방님 관세 허였단 말 아기씨가 들으시면 옥조작을 올 것이니 너무 그리 관세마오 만단

가르치면서 아이고 알겠지 무슨 얘가 저지 저강이 그건지리오 선방님 정대하신 처분 알겠어 착한 마음 어찌 복을 못 받는고 하라 임노부심무요설 표주실 줄을 모르시나 지금은

보다 춘향무 더욱 기가 막혀. 어사또를 다시 마르고 보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귀신이 자키를 하는가. 종불이 시기허나 서방님도 저지경이 되었으니 내 딸 춘향은 영 죽었지. 죽어도 원혼이나 안 되게 가서 얼굴이나 보여주어. 글쎄 일이 된 줄 알았으면 내가 공연히 왔거든. 그러나 저는 날로 인하여 죽게 된 사람인데 여기까지 왔다 아니가 볼 수 있나. 가세. 바로나 치거든 갑시다. 오, 바로를 쳐야 가나?

지는 못하래. 직접 동방 잘되도야 바람을 불기지 막연 크구나. 가을내 잡기가 꽝 허졌으니 건너갈 길이 막연 크구나.

걱정이야. 뭔가 앞에서 보여진다면 소경이라도 그대야 질 거냐. 얼쩡얼쩡하고 지워져가졌네. 아니 너무 지는 못하리라.

영들아 이별이라고 나죠 하면 이별이라고 나서서 이별 당하셨지만 맹세를 뜻한 것지도 믿었더니

얼마나 그러한 영웅들아 죽어도 사정이 되었건 나는 저런 같은 구원 인생 아짝 한번 죽어지면 다시 허기가 어려워

벌써 맞아주네 안 이루어진 못하네 아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71살의 일본 어르신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 유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서 수업 내용을 꼼꼼히 받아 적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하루 4시간 도서관에 남아 복습을 한다는데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어르신은요, 오랜 세월 경찰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큰 병도 앓았다고 합니다. 우리 삶이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왔다고 말하는데요. 무더운 8월의 아침입니다. 그렇지만 새로 배우고 시작하려는 마음은 언제나 참 싱그럽다 여겨집니다.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다시 펼치는 일, 낯선 말 한마디 따라 해보는 일, 미뤄둔 취미를 꺼내보는 일까지 그 작은 한 걸음 안에 여전히 도전의 불씨가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그 도전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창부타령 해금 독주입니다. 해금 연주의 김영재입니다.

창부 타령 해금 독주 들으셨습니다. 해금 연주의 김영재였습니다. 오늘은 8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71살에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 어르신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뭐 공부라는 것이 꼭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한 일만은 아니죠. 내가 아직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남아있다. 그걸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괜히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 때도 많은데요. 막상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큰일이 아닐 때가 꽤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하나 익히고 또 버튼도 한 번 더 눌러보고 그런 작은 배움들이 우리의 하루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유 이 나이에 뭘 이런 말 대신에요.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작은 시작, 작은 도전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의 결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그리고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짚어보는 건강 더하기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 들려드립니다. 풍경 소리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에 만나는 정경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벼루조 타령 들려드리죠. 연주의 국립국악원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4 새음원 시리즈 이종미의 검은고 풍류 앨범 가운데서 신쾌동류 짧은 산조를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명인 신쾌동 선생이 완성했는데요. 신쾌동 명인은 스승 백낙준으로부터 검은고 산조를 사사하고 오늘날 검은고 산조의 틀을 이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검은고를 연주하며 노래까지 함께하는 검은고 병창을 처음 체계화한 예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의 매력은 호쾌하면서도 단단한 선율에 있습니다. 가야금 산조가 화사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면 검은고 산조는 수수하면서도 웅장한 울림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깊고 묵직하게 채워줍니다. 오늘 연주를 맡은 이종미는 국악관현악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풍부한 연주 경험을 쌓았고 연주 활동과 함께 연구와 강의까지 이어오며 실기와 이론을 두루 갖춘 검은고 연주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음반에서는 신쾌동류 산조의 깊이를 담백하면서도 힘있는 연주로 들려주고 있는데요. 장구반주의 박문규와 함께 주고받는 호흡도 이 곡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입니다. 검은고의 이종미, 장구의 박문규입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16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겠습니다.

이종미의 검은 고, 박문규의 장단으로 신쾌동류 짧은 산조,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신쾌동 명인이 다듬고 오늘의 연주자들이 이어가는 이 소중한 가락이 앞으로도 오랫도록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부산 기장 599 중 고3 연불입니다. 소리의 김동원, 장구와 뒷소리의 김진환, 징의 김동렬입니다.

0: 부산 기장 599 중 고3 연불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동원, 장구와 뒷소리의 김진환, 징의 김동렬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아프게 되면 곁에서 돌보는 이들의 일상에도 크나큰 변화가 생기죠. 특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걱정과 긴장을 오랫동안 안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대만의 국가의료기관에서 대만 기혼자 95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의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치매 위험이 약 70%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확인됐는데요. 연구진은 부부가 오랜 시간 비슷한 식습관과 생활 환경을 함께 공유하는 점, 그리고 돌봄 과정에서 생기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 건강관리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를 정성껏 돌보느라 정작 돌보는 분 자신의 잠과 식사, 또 운동과 진료가 자꾸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치매 돌봄은 한 사람이 혼자서 견뎌야 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보호자분들도 자신의 건강을 살피는 시간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만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 있다면,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족과 돌봄 시간을 나누거나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식사를 거르지 않으셔야 하고요.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걷는 시간도 몸과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거나 기억력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사랑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잠시 쉬는 것이 미안한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성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점, 보호자의 건강도 함께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 본인이 건강을 지켜야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성독 명심보감 개선편과 효행편 듣겠습니다. 성독의 소사형입니다.
1: 명심보감 개선편

지구주왈 무리선소이 불의하고 무리악소이

사손지 이게 아니라 경행도계왈 은의를 광시하라 인생하처불상 뭔가 수원을 마결하

급하고 견불소녀 탐탕하라. 천몽편예라 맹자왈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강절소선생이왈 전청이 청부인이라. 창창하저 신고

천청은 양내하고 암실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익지서에 운 약관이 양만이면 천피

일어나 전필 죽지니라. 종과 득과요 종두 득두니 천마잉이 호이호이하여 소이불륜예라. 자왈 핵제 어천이면 부소도야니라. 순명편예라. 자왈 사생이 유명이요 부

여인이 오늘 부생공자마이 이내라 경행노개왈 화불가 행면이요 복불가 재구내라 시대 풍성 등왕가이기요 운태내갱 전복비니라 열자왈 지롱고와도 가호부요 지혜청명도 각수이비니라 연월일시해제정하니 살래유명 부류이니라 효행편이라 시월 후에 생아 하시고 모에 구가하시니 애애 부모요 생아구로 샀다 욕복 심은인데 호천망극이로다 사왈 효자지사지야에 거즉치기 경하고 양즉치기나 가

부모 제으시든 불원유하이며 유필유방이니라. 자왈부 명소어시든 유이불락하고 식재구즉 도지니라. 태공이왈 효어지니면 자여효지하나니 신의부려이면 자

0: 되어 가나니 불신이 얻은 당간 첨두수하라. 점점 적적 불찰이니라.
1: 성독 명심보감 개선편 효행편이었습니다. 성독의 소사형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경기 휘모리 잡가 장기타령입니다. 소리의 박상옥입니다.

1부 마무리곡 경기 휘몰이 잡가 장기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소리의 박상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 주세요. 만약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

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강으로 가보겠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강바람 맞으며 쉬어갈 수 있는 곳, 서울 시민들에게는 한강이 그런 피서지인데요. 지금 한강에서는 2026 한강 페스티벌 여름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가깝고도 확실한 피서지 시원시원 한강입니다. 지난 8월 1일 시작됐고요. 오는 8월 16일까지 9개 한강공원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8월 5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월 8일에는 망원 한강공원 일대에서 한강 무박 2일, 밤샘 한강 온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는 여름밤 한강에서 드라마를 함께 보고 새벽에는 공포 영화도 상영되는데요. 한강 라면 같은 야식과 만화책, 보드게임도 마련돼서 색다른 밤나들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토요일 저녁에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강 무소음 DJ 파티도 열립니다. 무선 헤드셋을 쓰고 한강의 밤 공기 속에서 음악을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뚝섬과 광나루,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저녁 강바람을 맞으며 영화를 보는 한강 다리 밑 영화관도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잠실 한강공원에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줄타기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연 전에는 어린이들이 가느다란 줄 위를 걸어보는 체험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손주들과 함께 가신다면 참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밤새 한강 야경을 감상하며 걷는 한강 나이트워크, 조용히 헤드셋을 끼고 즐기는 한강 무소음 요가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마다 장소와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한강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제 사막장 들려드립니다.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입니다.

경기 도립국악단의 연주로 들으신 축제 사막장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대석 작곡의 수리제 들려드립니다. 강원도 홍천강가에 자리한 버새집 수리제와 그곳의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1악장 정경, 2악장 흥취, 3악장 다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2층 초가집과 방넝쿨,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와 강가의 나룻배, 차를 마시고 그림을 그리며 자연과 벗하는 친구의 모습을 검은고 가락으로 담아냈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고와 김정수의 장구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정대석의 검은 고와 김정수의 장구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수리제였습니다. 이번 곡은 인당수 뱃노래인데요. 이 곡 전해드리고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인당수 뱃노래 소리의 박예리, 이영태, 허종열 외 여러분입니다.

년어 포박소남 다니다가 오늘날 김당수 인제수를 드리오니 도계신 아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그 옛날 여름날에는요, 장맛비가 한바탕 지나가고 개울물이 제법 불어나면 동네 아이들의 마음도 들썩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바지를 걷어올리고 우통을 훌렁 벗으며 냇가로 뛰어들었죠. 수영복이요? 아유,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저 첨벙첨벙 물을 끼얹고 누가 더 오래 잠수 하나를 겨루다 보면 해가 지는 줄도 몰랐죠. 요즘은 물놀이 한번 가려면 챙겨야 할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수영복 기본이고요. 수영모와 물안경, 아쿠아 슈즈. 물놀이를 가는 건지 이삿짐을 꾸리는 건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물놀이 할 때 따로 준비할 것이 없었죠. 덥다. 야, 가자. 이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옷은 개울가 넓적한 돌 위에 차곡차곡 벗어놓았고 아이들은 대부분 알몸으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다 그러고 놀았으니까 뭐 민망할 것도 없었죠. 다만 동네 누나들이 빨래하러 개울가에 나타나면 물속에서 목만 내놓고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누나들이 빨래를 마치고 갈 때까지 바위 뒤에 숨어있는 아이도 있었고요. 또 남자 어른들은 삼베로 만든 잠방이나 무명으로 만든 짧은 속옷 차림으로 물에 들어가곤 했었죠. 삼베 옷은 질기고 물에 젖어도 비교적 빨리 말랐지만 감촉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깔깔하고 거칠어서 마른 옷으로 입어도 살갗이 따가운데 그 옷을 입고 물속에서 팔다리를 마구 움직이니 허벅지 안쪽이

얼마나 쓸렸겠습니까? 그때 그분들 오늘날의 수영복을 봤다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볍고 잘 마르는 옷을 왜 우리 때는 왜 없었을까? 왜 안 만들었을까? 너털 웃음이 나오는 추억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넘어가죠. 여름 풀소리 준비했습니다. 연주에 사물놀이 땀띠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여름 풀소리였습니다. 연주의 사물놀이 땀띠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920년대 도시 사람들 사이에 해수욕 문화가 유행하면서 해수욕복이라는 옷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수영복은 요즘 수영복보다 훨씬 묵직하고 몸을 많이 가리는 형태였는데요.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빠듯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수영복이 본격적으로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후반 이후였습니다. 대중 잡지와 영화에서 새로운 패션을 접하면서 물놀이를 위한 옷에도 관심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 후반에는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늘기 시작하면서 국산 수영복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요. 1980년대에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수영이 대중 스포츠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인어 기억하시죠? 최윤희 선수를 보면서 수영을 배우겠다고 나선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실내 수영장도 늘고 새벽 수영과 또 주부 수영 교실이 생기면서 수영복은 해수욕장에 갈 때만 꺼내는 옷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입는 운동복이 된 겁니다. 그 후 2010년대 중반 물놀이 풍경을 크게 바꾼 옷이 등장합니다. 바로 래시가드입니다. 래시가드는 본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입던 옷인데요. 서핑보드에 피부가 쓸리거나 강한 햇볕에 피부가 상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에 가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긴 소매에 래시가드를 입은 모습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래서 외국 여행지에서는 긴 래시가드 차림의 가족이 모이면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생겼습니다. 돌 위에 옷을 벗어놓고 해가 저물도록 물장구를 치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야 마지못해 집으로 향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제 흰머리가 늘고 무릎과 허리를 먼저 걱정하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물장구를 치고 싶은 그 시절 아이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는요, 물가에서 잠시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 바다의 꿈 들려드립니다. 노래의 이정표입니다.

바다의 꿈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의 이정표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오늘은 수영복의 변천사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저도 예전에 우퉁만 벗고서는 개울가에서 동네 친구들이랑 헤엄을 참 많이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물이 얼마나 깊은 줄도 모르고 참 겁도 없었는데요. 올여름 어디든 물가로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안전, 또 안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이 됐네요. 너영, 나영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 했던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 곡 너영 나영이었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였습니다. 오늘 순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좀 전에 제가 수영복 얘기 말미에 안전을 당부드렸잖아요. 정말 날씨가 더워서 온열 질환자도 많고 또 사고도 많은 올 여름입니다. 다시 한번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주문 함께 외쳐볼까요?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어회드린의 쌀 이한철입니다. 요즘은 더위 때문에 오가는 골목에 몇 시쯤 그늘이 드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버스정류장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건물 그림자가 어느 쪽으로 길어지는지 저절로 눈에 들어오고요. 횡단보도 앞 전봇대 그늘 한 줄기에도, 간판 아래로 생긴 손바닥만한 그늘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장례라는 태양 아래서는 그늘 한 줄기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그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몸뿐 아니라 뜨거워진 마음도 잠시 식힐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늘 한 자리쯤 내어줘야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의 쌀 시작하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저 사막을 지나간다, 덥다, 사랑 찾아 끝없이 간다, 꽤 덥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노래인데 엄청 공감이 되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곳은 당연히 사막 아닌데 땅이 서늘해질 겨를이 없으니까 뭐 사막이면 이런 기분일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더위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늘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횡단보도 앞에서 전봇대가 만들어내는 그 가느다란 그늘 한 줄기에 사람들이 줄줄 서 있는 것만 봐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도 전국이 다 뜨거울 예정인데요. 두 시간 좀 선선한 느낌으로 음악이든 이야기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드세요? 그래서 뭐 더우니까 입맛은 입맛대로 없고 불 앞에서 요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적당한 무언가를 다들 찾아서 드시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름철 별미, 여름철 단골 메뉴 한번 나눠보죠. 여러분들의 여름 밥상 문자로 받겠습니다.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덩덕쿵인데요. 이거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와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로 배달별곡 듣습니다.

고니아의 배달별곡에 이어서 싱어송라이터 이정구의 노래 열무김치찌개 함께 들어봤습니다. 정겨운 내용의 가사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때마침 2358님, 저의 여름 메뉴 여름엔 열무김치죠. 딱 사연 도착했네요. 열무김치에 고추장 참기름 넣고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주말에는 열무김치말이 국수로 입맛도 살리고요. 근데 아 저는 늘 입맛이 있다는 것이 점점점. 어유 잘 드시면 좋죠. 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5220님, 묵사발이요. 여름 메뉴 묵사발 만한 게 있을까요? 묵은지 송송 썰고 오이 채 썰고 시중에 나와 있는 냉면 육수 살짝 얼려서 함께 먹으면 속이 뻥 뚫립니다. 다른 양념 필요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묵사발 맛있죠. 목에 탁탁탁 넘어가는 그 기분이 아주 매끈한 것이 참 좋아요. 그죠? 3678님, 굿모닝입니다. 저의 아침 식사, 견과류에 과일 조금 넣고 요거트와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 적극 사용하는 요리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찜기입니다. 아침에는 계란 찌고 가지나 양배추 쪄 먹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가스레인지 불안 켜도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찜기, 전기, 찜기. 노래 나갈 때 검색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산 멋쟁이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송소희 두 번째 다리 함께 부르고 연주하는 태평가 듣죠.

송소희 두 번째 다리 함께한 태평가에 이어서 놀플라워의 노래와 연주로 소년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요즘 이렇게 무더운데 뭐 해서 드시는지 여러분의 여름 밥상 문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9814님 맛집에서 콩물을 넉넉하게 사다가 쟁겨놨습니다. 국수 삶아서 콩국수에 먹고요. 그냥 밥 말아 먹어도 좋고 그냥도 한번 마셔봤는데요. 한 끼 해결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영양가가 많으니까요. 와,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콩물 냉장고 넣어놔도 상할 때 되면 상하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쟁여놓기는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해봅니다. 8452님 베란다 텃밭 하는데요. 쌈채소가 풍년입니다. 매일 쌈채소에 밥 조금 쌈장 한 숟갈 올려서 싸먹습니다. 이거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른 거니까 더 맛있겠죠. 그리고 뭐 농약이나 이런 거 당연히 안 쓰셨을 테고 말이죠. 하나 더 볼까요. 9485님 저는 옥수수랑 감자를 좋아해서 요즘 하루 한 끼는 찐 옥수수 찐 감자로 때웁니다. 반찬 따로 없어도 되니까 이건 나이스죠 라고 하셨습니다. 하하, 요즘 먹는 찐 옥수수 찐 감자가 제일 맛나죠. 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문 소리꾼 이문 씨가요, 무용가이자 안무가이자 음악가인 김재덕 씨와 만나서 아주 특별한 음악을 발표했네요. 정선, 어떤 음악인지 한번 들어보죠.

기타와 피아노 그리고 가야금이 함께 표현해내는 서정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음악이었습니다. 시오트의 이사비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정선아리랑의 재발견, 정선 함께 들었습니다. 이희문, 김재덕이 함께 했습니다. 자, 강수자님 사연 볼게요. 한디 안녕하세요. 저는 3일간 혼자 일해서 일하면서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휴가 가고 저 혼자 일하거든요. 알죠? 어젠가 그저께 말씀하셨잖아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휴가가 없다고.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유롭게 하다가 외롭게로 끝나지 않도록 창호해 드린 햇살에서 아주 들썩들썩한 음악들도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치즈꼬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0시, 오전 10시겠죠? 저희 어머니가 드디어 퇴원합니다. 오빠가 걸린 감기가 어머니께로 옮겨가서 중증화가 됐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수치도 안정됐고요. 뭐 덕분에 때문에 그두 분의 감기를 제가 지금 받았어요. 심한 기관지염 중입니다. 그래도 어제 면접 잘 다녀왔고요.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6분 37초 지났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탐미주의 희곡을 한 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 창극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역에는 김준수와 최예림, 헤로데 역에는 유태평양과 이승민이 출연하고요. 정은혜, 서희철, 김도환 등 실력파 소리꾼들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창극 살로메는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에 초대하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인데요. 베트남 전쟁 속에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소설 크리스틴 헤나의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혹은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책은 5분, 창극 샬롬의 공연 티켓은 5쌍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0: 우리 삼촌. 지가 오늘은 토속민요 세 개를 이어서 들려드릴 건데.
1: 오호.
0: 노래마다 어떤 곤충의 울음소리가 숨어 있어요. 잘 듣고 어떤 곤충인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조각 맹맹맹
1: 살릉살릉 느테나무 경자 토짜리 나도 배고 술춘념하세
2: 잘 들으셨쥬? 메롱메롱 이초깡 이초깡 싸름싸름 소리는 다 다른데요. 새 노래가 똑같은 곤충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거래요. 과연 어떤 곤충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파리, 2번 모기, 3번 매미, 4번 귀뚜라미, 거미쥬? 요새 나무에 딱 붙어갖고 아침부터 열심히 우는 곤충인데 모르시겠음. 젤로 시끄러운 곤충으로 찍어보세요.
3: 네, 청우가 오늘은 토속미녀 속 곤충 소리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지역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른데요. 세 곡 모두 이 곤충의 울음소리를 재밌게 흉내내고 있습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0: 조각 맹맹맹
1: 살릉 살릉 느테나무 경자 토짜리 나도 배고 술청년하세
2: 메롱 메롱 이 촉강 이 촉강 싸름 싸름 과연 어떤 공충의 소리일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파리, 2번 모기, 3번 매미, 4번 귀뚜라미입니다. 한여름 나무 위에서 목청껏 울어대는 소리고요. 수컷이 짝을 찾기 위해서 내는 구애의 소리라고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날도 더운데 이거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들력 들력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김동률의 노래 듣습니다. 구애가.

가슴에 뭘 안겨줘요. 못 이긴 척하면서 살짝 넘어가줘요.

0: 재즈 연주와 아리랑이 요렇 코럼 잘 어울리는 줄 어찌 알았을까요? 요거 들으니까 알죠. 김동률의 구애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청아의 퀴즈 푸는 중이고요. 오늘은 토속민요 속 곤충 소리 퀴즈를 드렸습니다. 지역마다 표현은 좀 다른데요. 세 곡 모두 이 곤충의 울음소리를 재밌게 흉내냈습니다. 메롱 메롱 한쪽도 있고 이 촉강 이 촉강 싸름 싸름 요렇게 했습니다. 자,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파리, 2번 모기, 3번 매미, 4번 귀뚜라미인데요.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685님 지금 밖에도 마구마구 울고 있습니다. 정답 매미 하셨고요. 1510님도 지금도 매미 소리 들리네요. 여름 한복판입니다. 덥네요 하시면서 매미 보내주셨고, 7237님 요즘 매미가 귀가 아플 정도로 울어대는데요. 아우, 맴맴 덕분에 두통이 뚝 멈춘 듯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잘 됐네요. 8318님 매미 무려 5년을 땅속에서 기다리다가 한 달을 산다고 하는데 밤낮 없이 울어서 잠을 못 자게 만드네요. 때로는 새벽에 창문에 매미가 붙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해요. 진짜 큰 소리로 들리잖아요. 창문에 붙어 있는 그 정도로 가깝게 있으면. 그리고 또 요즘 걷다 보면 나무 위에서 툭 떨어져 내리는 매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모습 보면서 또 아이고 또 이렇게 여름도 저무는구나 마음도 들긴 해요. 무덥지만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여름과의 이별을 또 준비하게 됩니다. 9801님 글 없이 사진만 하나 보내주셨어요. 나무가 어이구 엄청 잘 자란 나무 기둥이 보이고 가지도 보이고 나뭇잎 이야 연두빛 나뭇잎 보이고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매미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요. 요걸 제가 정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파리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 정답으로 봐야겠죠? 좋습니다. 자, 창호로부터 오늘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매미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매미가 짝을 찾으려고 우는 거라던데 저렇게 시끄러워갖고 오던 짝도 도망가겠어요.
0: 아, 그렇기도 하네. 그래도 매미들끼리는 서로를 알리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시끄러워도 창호야 여름 한철만 우리 한철만 좀 이해해 주자.
1: 네. 짝꿍 없는 그 심정 지도 알아요.
0: 옹?
1: 매미들이 얻는 좋은 짝 만나갖고 조금만 조용해졌으면 좋겠네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3300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275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2903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300 범장기지 떡, 2755 어쩌다 못난이 김치, 2903 소금구이 막창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드리게요? 선물 드리죠.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조주선의 소리로 사레밭 아리랑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했습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전라도의 수부 천주는 사부려에 사부려를 더해 팔부려의 고장이라는디 사또가 아전만 못해 관불력이요 아전은 기생만 못해 리불력이 기생은 소리만 못해 기불여성이요 소리는 음식만 못해 성불여식이라 양반이 아전만 못해 반불여리 기생은 동이만 못해 기불여통 배맛은 부맛만 못해 이불여청 술맛은 안주만 못해 추불여요 전주가 자랑할 것이 많기도 많지만 그 중에 음식이 첫 손에 꼽힌다는 말인디 그 음식 맛의 근본이 재료에 있었으니 게딱지 하나에 밥 세 그릇이 뚝딱 금강 찬개 한 네 개 임금님의 수라상엔 서원 넘어 돌미나리 민초들의 식후 삼경 대흥리의 서초담배 한줄기의 22통 신풍리의 애호박에 혀끝에서 사르르르르르르르르르 선왕골의 파라지라 통통하고 고소한 맛 사정골의 콩나물 난들난실 샛노랗다 어목대의 청포물 정정한 속 천주천변 모래무지 지천이고 연하고도 사각사각 기린봉의 열무배추 해보다도 더 달달한 삼예봉동 둥근무시 이 열 가지가 바로 전주의 신미라. 복탕을 즐기는 주객들은 단연 미나리를 앞세웠고 숙취 풀리는 콩나물이 두 번째가 되었으니 예나 지금이나 전주는 참으로 술 만나는 고장이요. 전주에서는 누구나 한량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월 따라 입맛은 자꾸자꾸 변하는 법. 전주 사람 좋아하는 2000년대 신발미도 있으니 평양의 냉면 개성의 탕방과 함께 조선의 3대 음식의 하나라 일컬었던 전주 비빔밥이 맨 앞에 서고 그 뒤를 별의별 음식들이 그냥 침을 꼴깍 넘어가게 들어섰는데 펄펄 끓는디도 시원하다 콩나물국 밥상다리가 후덜덜덜 전주 한정식 누룽지 박박박 긁어먹는 영양돌솥밥 포근포근 순두부 배 고봉으로 떡해 솥은 냄비 감자탕 찰랑찰랑 갈국수 듬시듬시 순대국밥 뚝배기에 사투리라 오모가리탕 사시사철 추원탕 사시장철 미나리복탕 서민들의 사철 음식 시래기구 전주 양반 봄내는가 매기탕 떠잘랐다 동치미 구수하다 전국장 엄마 손에 김치찌개 임산부의 영양음식 선지국밥 중앙시장 당내장장 청포묵 무침 도토리묵 무침 홍어무침 비다리 잡채 참게장 화심두부 고들빼기 김치 전주의 오랜 간식 청과유과라 막걸리와 이강주 모주는 전주를 대표하는 술이니 애써 술꾼 아니라도 반주 한 잔 입안에 돌려봄이 어떠한가 식은 밥도 성찬대 나오는 곳 문을 열면 만찬이요 문 닫으면 극찬이라 얼씨구 철씨구 치화자 좋은데 천조 마타령 조을씨고
2: 이한철의 청호에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정민영의 소리 박추우의 북장단으로 전주 마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때마침 4643님이 방학을 맞이해서 할머니 찾아온 손녀들과 전주 소리 문화의 전당에 가서 안소니 브라운 전시회 봤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전주 사시네요. 손녀들 만난 거 많이 먹여주십시오. 자, 청해드린 해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이 출신의 음악인들 진짜 여기저기서 가요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심사 최종 결선 심사에도 물론 참여하지만 그에 앞선 본선 심사 예선 심사를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신들이 직접 하거든요. 저도 거기 출신이니까 심사를 많이 해봤는데 제 30회 때 출전한 그 참가자들의 모습이 음악도 잘하고 또 아 저분은 아이돌 해도 되겠는데 싶을 정도로 아주 출중한 외모 그리고 또 탤런트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싱어송라이터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이에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30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출전할 때는 황세영이라는 본명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프로듀서 101이라는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거기도 또 참여를 했었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꾸준히 자기 음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스페인어 가사로 된 노래들을 많이 발표하더라고요. 바일라 바일라 뭐 춤춰 춤춰 이런 뜻이고요. 그런 음악도 발표를 했고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마리포사입니다. 마리포사는 스페인어로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와 스페인어 가사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당연히 우리말 가사도 들어있고요. 스페인어 발음이 아주 좋던데 더불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라틴팝 명곡들을 커버하는 커버 영상들도 올리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 노래 어떻게 들릴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드려 봅니다. 소이에가 부르는 마리포사.

싱어송라이터 소희애의 마리포사 듣고 왔습니다.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 또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더라고요. 유튜브 가시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그 버전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보면 스페인어로 된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마도 스페인이나 남미에 있는 팬들이 꽤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신의 장르를 그래서인지 K라틴 재즈 팝이라고 붙였습니다. K팝, K락, K인디, K라틴까지 K팝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끌어가고 있는 우리 음악인들 아주 박수 많이 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곡 더 듣습니다. 솔솔의 노래와 연주로 팔랑팔랑 듣습니다.

솔솔의 노래 팔랑팔랑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들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잘 쓸어 왔겠죠? 아, 예. 지금 눈으로 그렇다고 저한테 확신에 찬 눈빛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만나보죠.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자,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요.
1: 네. 다들 어떻게 버티시는 거예요? 네, 저 너무 더운데 저 잠깐만 나가도 막 몸이 녹아내릴 것 같고.
0: 허허허, 그러니까요. 그래도 라디오 방송국은 실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 근데 이제
0: 야외
1: 또
0: 오픈 스튜디오 이러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1: 아니, 밖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0: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만큼은 시원한 선곡, 네, 시원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알뉴스 시작해보지요. 요즘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만큼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교육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빠를수록 좋은 건지 연구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1: 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네, 사실 와 저거 어떻게 알아 싶을 정도로 금방금방 습득을 하잖아요.
0: 완전 어린아이들 뇌가 스펀지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렇게 쫙쫙 흡수하고 빨아들일 때 집어넣어야 된다. 영유아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이득이다.
0: 아,
1: 늦어질수록 애들이 뇌가 굳고 뭐 영어 발음도 혀가 굳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초기 사교육을 이제 추천하는 입장은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실제로 0세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한 2세 아동 비율이 2016년에 12%에서 2024년에 33%로,
0: 예,
1: 8년 사이에 거의 3배 뛰었어요.
0: 아니, 0세가 뭘 안다고? 0세부터 2살까지?
1: 네.
0: 말도 못하지 않나요?
1: 그렇죠.
0: 이 나이까지는?
1: 말은 못하지만 뭐 이런 거예요. 교구들 가지고 소근육을 키우고, 아, 우뇌를 자극해준다. 그리고 막 뭐 단어도 보여주고 글자도 보여주고.
0: 우와.
1: 언어는 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0: 이야.
1: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면 월 평균 145만 원이 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예, 요 정도 돈을 들여서 많은 부모들이 영아 사교육 시장에 같이 이제 달려들게 되는 건데요.
0: 예.
1: 그런데 육아정책연구소가 한국 아동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0: 예,
1: 영유아기의 사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1학년 시점의 언어 발달이나 문제 해결력, 집행 기능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고 합니다.
0: 아, 초기 영아 때 받았던 교육이 초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의 언어 발달 뭐 이런 기능하고는 별로 관계가,
1: 네,
0: 없다는 거네요.
1: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
0: 아,
1: 도리어 학습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경향까지도 나타났다고 해요.
0: 아, 계속 평가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어릴 때부터.
1: 예,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0: 예,
1: 잘 되자고 하는 건데.
0: 그럼요.
1: 오히려 아이의 학습 능력이나 자존감을 깎아먹는 결과가 나오면,
0: 아,
1: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뭔가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어릴 때부터 그냥 딱 차단되는 거잖아요.
1: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본인이 도전하고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막아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보인대요.
0: 예.
1: 막 외우는 것 같고.
0: 우와.
1: 이 말도 하는 것 같고 저것도 아는 것 같고 더하기도 하는 것 같아. 근데,
0: 예,
1: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했고, 또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만족도 이런 어떤 사회 정서 영역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의 핵심인데요.
0: 예.
1: 뇌가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0: 뇌가소성?
1: 예. 이 시기에 뭐 이런 경험에 잘 반응한다, 이 시기에 발달 특성이 이러하다 뭐 이런 거예요.
0: 예.
1: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오, 18개월 때는 이런 거에 반응을 잘하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마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부모들한테 해석되기로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조기 주입을 꼭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인 거거든요.
0: 이런 의견들 때문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때 뇌가소성이 있을 때 아이한테 더 잘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1: 네.
0: 그래서 막 영유아 교육시장으로 막 뛰어들게 되잖아요.
1: 네. 왜냐하면 다들 심리가 이때를 놓치면 끝이다.
0: 아,
1: 이런 게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 이런 뭐 전전두피질하고 관련된 실행 기능이라든가 억제 조절, 뭐 자기 억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나 작업 기억, 뭐 인지적 유연성 이런 능력들은 계속 뭐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게 아니고 놀이, 놀면서 어떻게 하는지, 잠을 잘 자고 신체가 건강하고 낮은 스트레스 수준 때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0: 그렇군요.
1: 예. 근데 지금 당장 영유아를 안 키우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0: 이야기 아니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1: 제가 딱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0: 근데요, 저는 키우고 있잖아요. 네. 저도 별 얘기 다 들어요. 지금 쟤 저렇게 놀리면 안 된다. 저희 아이 보셨잖아요. 예. 한디님 자주 보셨잖아요.
1: 예뻐요. 얼마나 귀엽고
0: 너무 해맑,
1: 똑똑하고
0: 너무 해맑죠.
1: 노트 한 권 빠르게 쓸 정도로 네. 그림을 많이 잘 그리는 아이고.
0: 그런데 너무 해맑게 노는 것만 좋아해서 주변에서 쟤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은
1: 선수들은 또 주변 분들이 있네요.
0: 그러면은 저도 조급해지고 이게 요쪽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 분위기가 그렇게 돼요.
1: 이야.
0: 그래서 주변에서 듣자 하니 뭐 초등학생 3학년생이 수능 문제를 풀고 있고
1: 예.
0: 뭐 요런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
1: 맙소사.
0: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딱 평범한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부모들은 헷갈리고 또 사교육 시장에서는 부추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의 어떤 창의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가는 것 같아서
1: 예.
0: 예, 요번 조사 결과도 또 재미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 그렇군요. 아, 영유아기에 때는 그래도 좀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세상과 좀 여러 접점을 만들어가고 그러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보조 배터리 화재 소식 요즘 자주 들리잖아요.
0: 네.
1: 근데 이 폐 배터리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 버리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요.
0: 네. 경향신문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전수조사해봤습니다.
1: 예.
0: 이 폐 배터리 전용 수거함이 가장 많은 곳은 은평구였어요.
1: 예.
0: 518개 있었고 반면에 마포구가 102개, 동대문구가 98개에 그쳤습니다.
1: 은평구 굉장히 많네요.
0: 네. 그래서 가장 많은 곳하고 가장 적은 곳이 5배 넘게 차이 나는 거예요.
1: 예.
0: 게다가 동대문, 마포, 광진구는 2022년 이후에 수거함 개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고요.
1: 오.
0: 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1: 예.
0: 또 중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도 2022년도에 통계 자체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거함을 못 찾거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보조배터리를 다 쓰고 종량제 봉투나 뭐 플라스틱 분리함에 섞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1: 그럴 법도 한데요.
0: 예,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것들이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와, 이 리튬 이온으로 만든 배터리 같은 경우는
0: 네.
1: 물 부어서 끌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0: 맞아요. 우리가 이제 배터리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를 몇 번 봤더니
1: 예.
0: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시한폭탄처럼 터진다는 거예요.
1: 네. 전기차 한 대 화재가 지하주차장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든 그런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0: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보세요. 일반 종량제에 넣어서 쓰레기 차에 태웠어요.
1: 예.
0: 그러면은 수거차에서 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선별장으로 가서도 압착기가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러면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 내부 합선으로 불이 날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저 실제로 서울의 한 자원순환센터에서는 화재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 90%가 배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1: 이야, 배터리 전용 수거함에 버리는 건 이건 꼭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런데 이렇게 자원순환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불 나고 있는 거 우리 다 몰랐잖아요.
1: 예, 오늘 처음 알았어요.
0: 예,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수거함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어요.
1: 예.
0: 그러면 뭐가 문제냐? 자치구가 신경을 쓰냐 안 쓰냐? 이거에 따라서 수거함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지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또 홍보도 안 돼서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수거함에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1: 예.
0: 그래서 서울시는 뭐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수거함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1: 예.
0: 걱정이 되는 건 이런 유도 방식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예. 그래서 이런 각 구별로도 격차가 커진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강제성 있게 설치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1: 예.
0: 지금은 제가 이 조사 결과가 정확한 통계가 서울의 사례로 나와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전국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더 적을 수도 있고요.
1: 예. 보조 배터리 함부로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용 수거함이 있다고 해요. 자.

0: 아, 저렴하게 이런 밤 물놀이 즐길 수 있어서 한강 수영장 요새 완전 핫플레이스던데요.
1: 네.
0: 그래서 사람이 몰리는 만큼 불편한 사건, 안전 문제 이거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1: 네, 한강 수영장 좋죠. 어디 한강공원이냐, 어디 수영장이냐에 따라서
0: 예.
1: 느낌도 다르고
0: 맞아요.
1: 저렴하고 낭만 있게 놀수 있는데요.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에 따르면 개장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8일간 한강 수영장을 찾은 이용객이 26만 2,400여 명에 달합니다.
0: 우와, 진짜 많았네요.
1: 네. 특히나 저녁 시간대. 이때 젊은 층이 집중이 되거든요.
0: 요즘 거기 막 디제잉 파티 같은 거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1: 맞아요.
0: 둠칫둠칫둠칫둠칫.
1: 네. 이게 또 한강 물놀이장이 구역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요. 네, 특히나 여의도 한강 수영장 뭐 이런 곳들이
0: 예.
1: 그런 디제잉도 하고 젊은 층이 되게 많이 오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막 광란의 풀 파티 해가지고
0: 아이고야.
1: SNS로 막 영상 돌아다니고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겁니다.
0: 여름밤 무더운데 시원하게 즐기는 것까진 좋으나
1: 네.
0: 안전이라든지 뭐 사건 사고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상황이네요.
1: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0: 아이고야.
1: 예, 여의도 한강 수영장을 찾은 20대 여성 A씨는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0: 예.
1: 여성들이 수영장 한가운데서 둘러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주변을 갑자기 남성들이 둘러싸고 물을 뿌리기 시작했고 뒤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신체를 밀착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0: 아, 기분 나빴겠는데요.
1: 예, 그렇게 기분 나쁘게 풀장을 빠져나오는데 어떤 여성은 또 다른 여성이 울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0: 예.
1: 모르는 남성이 자신의 비키니 상의를 실수인 척 내렸다고 그렇게 뭐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A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성추행이 있었던 거네요.
1: 예. 그런데 이런 사례들이 좀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0: 예.
1: 문제는 성추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등포 경찰서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남성 한 명을 입건해서 수사하는 일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0: 아하.
1: 또 금연 금주구역인데도 흡연이나 음주하는 사례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은 가족 단위가 많이 가는 곳들인데
0: 예.
1: 한강은 그래서 어린이 이용객이 많은데 그런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다 보니까
0: 예.
1: 좀 수질이 더러워졌다.
0: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1: 예,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어요.
0: 물 위에 막 이물질 같은 게 막 떠다니고.
1: 예. 그래서 물 속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해졌다고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작년보다 확실히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째 갈수록 안 좋아진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 결국에는 나날이 매 해마다 이용객이 늘어났지만 관리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저렴한 입장료로 뭐 접근성도 높이고 인기를 끈 거는 성공적이었지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안전관리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0: 이 야간 디제잉 파티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1: 네.
0: 책임질 수 있는 안전관리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런 디제잉 파티를 열었을 때 추후에 벌어질 일들까지 좀 생각을 해서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뭐 파티를 광란의 파티를 즐기게 하고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랬으나 이제 좀 어떤 한강 수영장이라는 특성하고는 좀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가 민간 풀 파티장이 아니고
0: 그렇죠.
1: 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테마가 더 적절한 곳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시설이 어떤 특정 연령대와 특정 분위기만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서울시는 불법 촬영 단속을 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경찰과 합동 점검을 하고 안전 요원을 늘리는 등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공공 수영장은 모든 시민이 즐겨야 하는 공간이잖아요. 또 가족 단위 이용객도 많은데 얼굴 붉히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 듣고 와서 얘기 계속 나누죠. 요조의 노래입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0: 요조의 노래 조금만 더 가까이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 코너 RR 뉴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소식들 조현정 씨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는데요. 86년 전통의 여고가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8개 학교에 공학 전환을 확정했는데요. 동문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왜 반발하는 걸까요?
1: 예, 일단 서울시에서 2027년도, 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한 학교가 11개 학교예요.
0: 예.
1: 이 중에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심의를 통해서 8개 학교를 최종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0: 예.
1: 2027학년도에는 정원여중, 성심여중, 한양중, 한양과기고, 신정여중, 서울신정고, 무학여고 이렇게 일곱 곳이고요. 2028학년도에는 성심여고 한 곳이 공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0: 예.
1: 네, 시교육청은 이제 전환이 확정된 학교에는 시설 사업비를 차등 지원을 해야 돼요. 학교당 3년간 3억 원의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뭐 화장실도 이제 공학용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0: 아, 그러네요.
1: 예,
0: 네.
1: 탈의실도 그렇고 뭐 보건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공학 전환을 시도하는 학교들은 여러분도 예상을 하실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0: 아, 맞습니다.
1: 우리 여학교 남학교로 해서 운영이 안 된다라는 걸 이유로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특히나 또 여고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소규모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고교 학점제 운영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
0: 아, 그래요?
1: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0: 아, 요즘 뭐 고교 학점제 이런 거 네. 너무 모르니까 저는.
1: 그러니까요. 뭐 학종이다 고교 학점제다 뭐 너무 복잡해서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고교 학점제는 이제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규모의 경제처럼
0: 예.
1: 이렇게 모인 사람이 많으면 더 유리한 거예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거기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0: 아, 그렇네요.
1: 네, 그러면은 이제 인원이 너무 적으면 과목 개설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0: 어느 정도의 학생 수가 좀 필요하네요. 학교
1: 네.
0: 입장에서는.
1: 예, 그런 이유를 여학교들이 특히 들고 있어요. 우리 네.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앞으로 명맥을 이어가려면 공학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들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그런데 이제 동창들은 동문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반발할 만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1: 아, 당장 나는 여고를 나왔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학교 이름과 어떤 정통성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0: 아.
1: 사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0: 그래서
1: 특히 지금 무학여고 총동창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0: 예.
1: 여기가 86년 전통의 학교인데
0: 와.
1: 의견 수렴 없이 이를 추진했다라면서 분노를 표한 거거든요.
0: 아, 일방적으로 추진해버려서 과정이 일단 문제가 된다는 거고.
1: 네. 그래서 동문들이 시교육청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도 열었고 정근식 교육감이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 사례들을 봤을 때도 이게 이 무학여고가 지금 처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0: 예.
1: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꾸준히 계속 불거질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아니 집 앞에 학교가 있는데
0: 예.
1: 우리 애는 딸이야. 근데 여기가 남자 학교예요.
0: 아.
1: 그래서 여학교까지 멀리 가야 되거나.
0: 그러네요.
1: 뭐 반대로인 경우도 있죠. 아들인데 여학교만 있어서 또 멀리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게 문제인데 반대하는 쪽도 일리가 있습니다.
0: 아.
1: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 주변의 남고는 그대로인데 여학교만 또 바뀌는 경우가 좀 비율적으로 많거든요.
0: 아, 남고도 공학으로 바꿀 수 전환할 수 있는데 그런 학교는 왜 없는 거냐 이런
1: 네,
0: 입장이네요.
1: 여학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성 자체가 좀 갈등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성학교 그러니까 여학교 남학교가 문화적 유산이면서도 애초에 여학교 남학교로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0: 예.
1: 그런 설립 이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역사적인 전통도 존중해가면서 여러 주체와 깊이 있는 논의

0: 일을 거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학령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학교의 역사, 정체성도 가볍게 볼 수는 없겠죠. 변화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설명과 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이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닭 한 마리 푹 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닭을 물에 씻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요.
0: 네. 포장지에서 생닭 꺼내가지고 예. 보통은 흐르는 물에 이제 한번 헹구시는 것 같아요.
1: 저도 그래요. 네. 이거 헹궈야 되지 않나요?
0: 그대로 먹기엔 좀 찝찝하니까요.
1: 찝찝하죠. 포장하는 과정 사이에서 네. 뭐 이런 이물질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적어도 겉에 잠깐이라도 흘려보낸다. 흐르는 물에. 개념으로 싱크대로 가져가서 씻어내는데 네. 그런데 이 행동이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왜요?
0: 식중독균을 주방 곳곳에 퍼뜨릴 수 있다는 건데요. 생닭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이제 씻다가 조리대나 식기 등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곳곳에 퍼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일부 국가 어떤 나라들은 생닭 씻지 말고 바로 그냥 끓여서 익혀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1: 예.
0: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생닭 제품에 대해서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상태니까 한 번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생닭의 그 표면에 네. 뭐 식중독균이 많이 묻어 있는 편인가 보네요.
0: 아무래도 생고기고.
1: 아.
0: 예. 왜 우리가 계란도 요리하다가 계란 껍질 만지고 나면은 손을 씻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양계장에서 나온 계란의 표면 그리고 생고기 이런 것들은 식중독균이 묻어 있지만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 같아요. 어차피 끓이면 이물질도 벗겨져 나가고 끓이면서 식중독균도 죽는다. 그 과정이
1: 네.
0: 그렇다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생닭을 씻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세척을 해야 한다면 다른 식재료 먼저 모두 다 준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씻어야 되는데 특히나 물이 주변으로 안 튀도록 주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 저는 안 튀게 씻는 게 더 자신이 없어서.
1: 그러니까요. 안 튀게 내 눈에는 안 튀게 씻은 것 같지만 미세하게 여기저기 다 퍼지잖아요.
0: 왜 그렇잖아요. 흠이. 변기물도 내리지만.
1: 그거 실험한 거 보면 진짜 뜨악해요. 변기물 뚜껑 안 닫고 내렸는데 이게 막 퍼져가지고 막 칫솔에도 붓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수건에도 붓고.
0: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1: 예, 맞아요.
0: 그것처럼. 닭을 아무리 내가 안 튀게 씻는다고 해도 저는 튀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쫙 봤더니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끓이고 예. 헹궈라.
1: 손 많이 간다.
0: 저는 근데 그냥 끓여도 될 것 같아요.
1: 그래도 될 것 같아요.
0: 예, 끓이는 동안 다 예. 벗겨져 나가니까요. 예.
1: 자, 생닭을 씻다가 오히려 식중독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요.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용한 꿀팁 감사드리고요. 조현정 시사평론가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주에 뵐게요.
0: 네, 고맙습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까데호의 연주로 여름방학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서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면

0: 그 개 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멍멍멍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말하자면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주신 게 너무 여기 감겨있어서 슬슬 오래오래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무대 위에서 꽃을 피우는 시간.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인큐베이팅 사업 청춘만발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1일부터 2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청춘만발은요, 전통 공연 예술 분야의 청년 예술가들에게 첫 창작의 무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립정동극장의 대표 사업인데요. 2017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87개 팀 386명의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전통 예술의 새로운 얼굴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특히 단순히 순위를 가리는 경연이 아니라 현대무용

용과 차진엽과 연출가 정진세, 거문고 연주자 박우재 등 공연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가팀과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며 작품의 완성도

0: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피어날지 청춘 만발에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선 해금 연주자 김연희의 해금 풍류 6, 김영재류 해금 산조가 펼쳐집니다. 해금의 깊은 울림으로 한 시간여의 긴 산조를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무대인데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이자 서울시 무용유산 사면육각 이수자인 김연희 연주자는 전통의 깊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감각까지 아우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입니다.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김영재류 해금 산조는 현존하는 해금 산조 내 유파 가운데에서도 변화가 가장 풍부한 산조로 손꼽히는데요. 진양조에서 시작해 중모리와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 속에서 느림과 빠름, 고요함과 역동성이 끊임없이 교차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들려줍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뛰어난 기교를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산조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무대로 마련됐는데요. 전통의 어법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을 담아낸 살아있는 산조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장구반주엔 국가무용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이민영이 함께하며 해금과 장구가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으로 한여름밤 풍류의 멋을 전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공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화성시 반석 아트홀에선 화성시 예술단 기획 공연 화음 3, 화성의 음악, 화성을 연주하다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도시도 저마다의 소리를 품고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와 들판의 바람소리, 오랜 역사가 스며있는 문화유산,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면 하나의 도시만의 음악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바로 도시 화성이 품고 있는 풍경과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국악관현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화성시 국악단이 연주하고 예술감독 겸 지휘는 김연섭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김보연과 임준희, 이기숙, 이예진 등 7명의 작곡가가 참여해 저마다의 시선으로 화성을 음악으로 그려냈는데요. 무대에선 화성 빛으로 지은 봄의 행차, 파도의 유희를 비롯해 모두 7편의 창작 국악관현악 작품이 이어집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화성시 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끔은 이른 아침 시간에 숲의 향기 그득한 곳을 거닐어 보세요. 직접 물을 한 번도 준 적 없지만 스스로 잘 자라서 진한 숲속 향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나무 사이를 거닐다 보면 자연 앞에 아주 작아진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하루하루 세워놓은 계획, 시간 단위로 돌아가는 일과 그런 것과 무관하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게 늘 거기에서 스스로 빛이 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숲의 향기를 거저 내어주고 있는데요. 요즘 뜨거운 태양의 노쇠 같은 맛이 너무 진한 때라서